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앙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네, 6월 21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강찬 목사의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주를 앙모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모두 얻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듣고 있는데요. 문자를 통해서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은혜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소정의 상품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흘러 넘치길 바라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경배와 찬양 찬송가 3집 앨범 중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리고 베이스 김요한님의 목소리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리고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그 은혜 감사하라 성가곡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오시죠.

네,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고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샵 9330 우물정 9330번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어플을 통해서 사연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6298번님이세요. 20년간 다닌 직장 생활이 퇴직 위기에 놓여서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남편을 위해 찬양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기치 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우리 6298번님의 남편분께서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더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으며 오늘 신청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은숙 유미님의 목소리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장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주님께 속한 사람.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세계적인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치고 사회자가 돌아가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속한 교단과 나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이러이러한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왔고 이런이런 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참석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참석자들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라와 교단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한국인 사역자의 진정어린 고백이 끝나고 다음 인사 차례를 맞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같은 형제 자매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귀히 여기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투미니스트리의 기대 보내드렸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도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오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허락하신 새 땅에, 세린의 연주 찬양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박신혁 콰이어의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세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 찬양으로 안산시립합창단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길 잃은 비행기를 무사히 항공모함으로 이끌었던 작은 영감이 훗날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복음의 방송국으로 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73년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 아세아 방송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준비 과정에 담긴 놀라운 기적과 헌신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이 인천 하길동에서 개국한 뒤 북성동을 거쳐 서울 상수동에 자리 잡은 지 6년여 정도 되었을 무렵인 1973년 6월 30일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아세아 방송입니다.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송신소가 이전하면서 이루어진 아세아 방송의 개국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때 일본 근해에서 작전 중인 미 제38기동함대의 항공모함 본홈 리차드호에서 정찰기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함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함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항공모함의 착륙 유도 장교의 유도에 따라 무사히 항공모함의 갑판에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천 장교 존 브로고 주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무선으로 길 잃은 비행기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역 후에 브로거 주니는 친구인 로버트 보어먼과 함께 선교 방송을 설립하는 일에 착수했는데 보어먼은 안식의 항구라는 남성 4중 창단의 리더였습니다. 이를 모체로 1945년 12월 20일 비영리법인 FEBC가 탄생하게 되는데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극동지역 그 가운데에서 중국 선교의 뜻을 두게 됩니다. 브로거는 중국 상해에 최초의 방송국을 세우기로 하고 1946년 3월 25일 중국을 향해 떠나 상해에 도착하자 중국 내륙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며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심한 혼란에 빠져 있어서

500W 출력의 방송국 설립 허가를 고려해보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게 됐습니다. 브로거는 여러 주간 곳곳을 다니면서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 기독교 방송기구의 지도자들과 면담한 끝에 인구 밀집 지역에 500W 규모의 스튜디오 6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국 국민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교역자 5명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에 실어 뿌리기 위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필리핀에 방송국을 세울 목적으로 마닐라로 간 브로거는 마침내 1948년 6월 4일 저녁 6시 1kW의 출력으로 감격적인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어 1949년 7월 29일부터는 중국을 향한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한 브로거의 탁월한 견해와 영적인 안목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자 기도 끝에 1954년에 미 국방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보우먼에게 FEBC 운영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1957년 미국의 관할 밑에 있는 오키나와에 3개의 송신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송신소 KSBU였습니다. 중국과는 350마일 정도 떨어졌으며 여기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홍콩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14일자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것이 결정되자 FEBC는 1969년 9월부터 한국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3월 동경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회의에서 FEBC 오키나와의 행정 책임자인 조지 리트맨이 한국의 제주도를 답사한 후 한국의 제주도가 중국 상해와 250마일 떨어져 있어 이전 후보지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KSBU의 제주도 이전이 결정된 후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이전 책임자, 즉 준비위원장은 FEBC 동경지사장인 윌킨슨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그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서 김장한 목사를 만나 설립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둘은 밥존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는데 김장한 목사는 이후 목회자가 됐고 윌킨슨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인이 됐습니다. 둘은 학교 다닐 때 주말이면 전도지를 들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방송사가 설립될 때까지 돕고 설립되면 즉시 손을 떼고 목회와 전도에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주도 내 방송사 부지로 적합한 곳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살펴본다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원시 비행단 대대장을 역임했던 옥만호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옥 장군은 후에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자가용 군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에 5월 말 김장한 목사, 로버트 보어만, 엔지니어인 노만 오 블레이크 등은 제주도 일대를 돌며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의 눈에 번쩍 띈 곳이 있으니 바로 현재의 방송사가 들어서 있는 애월읍의 하귀리 구엄리 일대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세아 방송의 설립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낯선 땅 제주도로 기지를 옮겨야 했던 불확실성, 군용기를 띄어 부지를 찾아야 했던 급박함. 그러나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던 헌신된 이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700년 전 침략군이 머물던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 공항으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길 잃은 정찰기 한 대에서 시작된 영감이 오늘날 철의 장막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자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대한 날개짓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시 삶에 예기치 못한 난기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 높이 비상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들의 유업으로서의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유업 중에 하나인 성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말하되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번 시리즈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자분들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도 신부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말했고요. 뭐죠?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면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시되 그것이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 중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큰 두 번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심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신다. 동의해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냥 그것만 믿어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자리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것만 믿어. 그것만 고백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오늘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면 적지 않은 사람도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즉 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후에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 입니다. 작은 첫 번째, 후속적인 역사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유업입니다. 제가 큰 제목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삶을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의 유업, 열방의 유업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면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결국 성령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페트로나 주석만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R.C. 블라이트라는 학자가 An Exegetical Summary of Luke 1장에서 11장, 그러니까 1 to 11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필요한 은사를 포함한다. 아멘.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적인 성령 역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말하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을 가리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순절 내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이건 성취되었으니까. 성취되었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왜 그러느냐. 심지어 존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더라고요. 존 칼빈도.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 이전에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은 맞지만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신약의 교회의 신앙의 지침서로서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순절을 의미한 거였으면 이 구절이 여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응답하실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하늘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성취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것이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강조점을 봐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도 명확하게 그렇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실 것을 이제 응답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실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오순절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한 학자 중에 하나도 그분이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그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주석설이 있거든요.

제가 모른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냐면 미 남침 예교는 학자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쓴 주석인데 그 누가복음에서 닥터 R.H. 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명백하게 누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무엇보다 성령이었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온다.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임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해요. 근데 아까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의 남녀 전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실현되어지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성령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거든요. 실현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고요. 마태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강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용어 대신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살펴볼 때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강조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강조와 아울러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그 누가복음의 이 학자도 닥터 슈타인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부분적일지 몰라도 실현시키는 게 뭐냐? 성령이라고요. 그건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더욱. 아멘. 작은 첫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은 성령에 관한 삶입니다. 아시고. 작은 두 번째,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나 고린도 후서 1장 21절만 하더라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어순이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끝까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It is God. 하나님이시다니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기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예요. 여러 군데 그 외에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얻으리라. 맺으리라.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신약 성경에 아까 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작은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자리에 포도나무께 모든 지체들이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후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자녀임으로 그 유업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서 바로 윗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 성령인들 따라 살라고요. 근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한다. 이 말은 많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강조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오늘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같이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역이면 사역, 리더십 리더십, 아까 설교면 설교, 뭐가 설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이해만 올바로 해도 예배면 예배, 성도는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묻은 자세를 가지고 뭘 추구해서 나와야 되느냐고요. 이거에 비춰서 말한다면 이 하나하나를 따지면 우리는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무장되어야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아, 그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평신도가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있냐고요.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대의임령 보셨나요? 어디에 써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팽배한 주변의 사고에 젖어 있어가지고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씀에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본 문화 가운데는 모두 포함되느냐? 성령의 기름과 은사도 포함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일은 성령이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같이 가야 될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성령의 은사,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든 면에서. 선교 삶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심지어 자녀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하는데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영적 괴물돼요. 자,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이 가능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성령님. 아들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성령님과 관계해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성령님 역사를 더 사모하고 계시냐고요. 갈망하시냐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그분의 기름 부음을.

0: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요,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돼요. 이 일은 기름 부음이 이루시거든요. 찬양과 경배요, 기름 부음이에요. 리더십,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품이 같이 가고 다모하지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맺다고 했잖아요. 그 일어난 모든 일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름 부음과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어느 교회보다 더 어린 교회였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거부터 새롭게 늘 해야죠. 지속적으로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고 강력하게 우리 삶 안에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심지어 성령이 주신 지식으로 그 의미에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무장되어지는데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호주에는 이뮤라는 큰 새가 있는데요. 타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호주가 지형학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이뮤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작아져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작고 있는 능력도 사장되어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실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불편할까, 욕먹을까, 자존심이 상할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작 고통을 겁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 체인을 만들면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당신의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더욱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머스트워십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친 발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무진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지치고 눌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로 가득한 안락함과 탐닉하기 쉬운 우상을 던져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위안을 주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다. 유혹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거나 쉼과 위로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들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경주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결승선을 이미 지났다. 계속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받으옵소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웨이싱어스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들으시고요. 기타리스트 이신영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The Music You Need의 앨범에 수록된 Draw Me Close, 영어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과소평가하세요. 그래야만 역경을 이겨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동산 높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허들 정도의 높이인가요? 아닙니다. 문지방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을 들어 문지방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방송교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FEBC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별된 삶, 구별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위한 결단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 다른 습관,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실천을 위한 노력에는 게을렀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늘 미루고 핑계를 대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체에게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처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한 주간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예배를 위해 윤현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잘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평화로운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오늘의 현실을 맞아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먼저 주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공의가 바로 서며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어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 북녘 땅에도 다시 복음이 전해지며 온 나라가 다시 복음 아래 통일되어 주의 행하신 일을 모두가 찬송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6월에는 이 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을 하루하루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취업과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동행하시며 길 열어주심으로 다음 세대 주의 든든한 일꾼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시간 우리 주님 직접 찾아가 손잡아 일으켜주심으로 더욱 힘을 내어 충성하며 간증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 각 부서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주의 기쁨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종 홍순영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어 말씀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준비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시어 순전히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늘곡조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1: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0: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1: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0: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1: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0: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0: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0: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별된 삶, 구별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늘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실제로 1세기 그리고 2세기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자기들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별 유익을 주지도 않는데, 아,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그네투스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제자가 그에게 편지를 한 가지 보냅니다. 그게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마데테스는 제자를 뜻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한 작은 제자로서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그가 가진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런 작은 책자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와 같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도시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았던 그 독특한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았던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초기 교회에는 1년에 40%씩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다른 그 삶의 양식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이 꼭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 우리와 너무 달라. 왜 저렇게 살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도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그 당시의 사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상히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문구들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방식, 일상적인 그러한 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사회생활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들도 있죠. 오늘 본문이 꼭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상히 여김을 당하면서 왜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쑥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벽에 그려진 그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조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쑥 하고 들어가는,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게서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BC와 AD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가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나의 개인의 인생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올 때 나에게 있어서 나의 과거와 나의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3절인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의 뜻을 따라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와야 그 후로는 내가 다시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여전히 결단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마음이 나뉘고 뒤에서 수군대고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와도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저 편인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면서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구별되게 사는데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무례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혹 내 자기 확신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무례하게 신앙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만 내 삶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는요 예의가 바르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례하게 사는 게 뭐 확신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그런 말 들으면 설득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하루, 내게 주신 24시간, 내게 주신 일주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주일은, 일주일의 하루는 내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는 산으로 들러 나가도 그곳에 주님 계시지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의 그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는 주의

주일을 꼭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꼭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율법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또 의무감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새에 내게서 예배의 그 자리가 무너졌다면, 내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연약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제단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나의 과거와 오늘 현재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하반부는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나의 내게 있는 미래를 가지고 오늘 현재를 보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7절을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젊다고, 아니요, 주님 부르시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기력이 다 쇠하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끝까지 눈이 밝았고 기력이 쌩쌩했어요.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을 살면, 그 고백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시간 허송 세월 하겠습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내 시간에 있어서, 야, 이거는 엉뚱한 거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지 다 골라내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신을 차리고, be clear minded. 내가 내 마인드가 clear, 명확한 마인드, 명확한 생각, 선명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옥석을 가린다는 거예요. 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내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내가 분별한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고요.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연애를 하면 그렇죠.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아, 나는 어느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어느 집사님의 뒤통수만 봐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어느 집사님만 보면 내가 너무 기뻐. 그럴 수 있죠.
뜨겁

함께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뭐? 그 집사가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 뜨거웠던 사랑이요 쑥 식어버려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감정에 있지 않고 용서에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감정은 좀 지나면 식어버려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서란 뭘까요? 죄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겁니까? 죄를 그냥 허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때 용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이 두근두근 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자 집사님 정말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집사님 훌륭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참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기대를 거두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라는 이 단어는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대접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단어냐면 나그네, 낯선 사람,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톡톡톡 두드려요. 문을 삐걱 열고 봤더니 문 밖에 한 노숙자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물에 젖은 생쥐처럼 비에 흠뻑 젖어서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집으로 맞이하고 그를 환대하는 것 대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서 부모에게 쫓겨나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그 문을 열고 형제요 자매요 그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제공해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속에서요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묶어주면서 서로를 환대하면서 그들은 그 핍박을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연약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의 배경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보니까 좀 위험해 보여요. 나하고 좀 달라 보여요.

그런 연약한 지체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만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낯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 그게 환대인 겁니다. 그게 구별된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반복되는 표현,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세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처음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얼마나 위하는지,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아무 말 안 해도, 신앙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너무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끼리끼리를 의미하지 않잖아요.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불편했던 게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가 끼리끼리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끼리끼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서로 대접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 나그네, 떠돌이, 그 떠돌이에게 내가 대접해 보았자 그가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서로란 내가 그에게 주고 그가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란 내가 그에게 주고 그가 나에게 주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나에게 누가 주었어요. 그럼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걸 페이백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Pay forward.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나도 사랑해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그 사랑 가지고요.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페이 포워드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끼리끼리 사랑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공동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세상과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세상과 너무 친해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가고 싶겠습니까? 똑같은데요.

세상하고. 우리가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친하기는 한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다르지? 라고 질문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요.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이고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을 높여주고 못난 사람은 깔보지만 교회는 낯설고 약하고 초라하고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한번 원수면 끝까지 원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화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더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므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곳곳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여태까지 살아가던 내 삶의 모든 습관을 끊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끊어내야 할 것인지,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무한정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의 기준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제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며 그의 부족한 점을 용납하고 그의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세상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각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이기적인 마음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또한 성도의 참된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새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별된 삶, 구별된 공동체로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FA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우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하시면서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22-6900, 042-622-6900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대전 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 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 용사는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 헌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

있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보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관사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꽃집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제 또

0: 어렸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해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지금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1: 생사가 걸린 고비를 넘고 넘어 한국에 와서도 방황했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허지훈 자매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시선 가운데 또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허지훈 자매가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

강다원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수 있을까? 영어도 쥐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

선생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 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 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 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서기니까. 그렇게 지나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 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 꿈 포기하지 않고 내 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하는데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또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바꿀 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며칠 후에 있을 그날을 상기하며 더욱 경건한 심령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악마구리 같은 때로부터 침략받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나라의 중심부 서울을 내줍니다. 낙동강까지 쫓기다가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사회생하지만 침략자의 편에 선 또 다른 자들이 가세하며 다시 밀려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멈추죠.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되는 부강한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주시는 복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나라로 영영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플리퍼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김인식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실로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이에요. 존경하옵는 목사님. 아이고. 아유,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기침이 많이 심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 잘 때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벗이 되어 주십니다. 네, 8593님 사연인데, 야,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요, 잘 때는 지켜 주시고, 잘 때는 저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켜 주셔요. 낮에는 또 벗이 되어주셔요. 아니, 무엇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8593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죠. 남편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아유, 힘드신데 이런 중에 또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8593님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 주님 말씀 의지해요. 힘들 때 의지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이제 존경하옵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또 저를 엄청 많이 돌아봤잖아요. 사연도 이렇게 귀한 사연이라서 아, 나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나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앞에 또 이렇게 극존칭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존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그 표현들, 이런 사연들은요, 저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8593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남편분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사연이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그것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또 특별한 사연이 지금 저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같이 나누죠. 9673님 사연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신청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자이상님이에요. 네, 중국 자매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5226님도 듣고 계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226님이 이 좌이수왕 하얼빈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극동방송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며 위로받고 있는 친구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서요, 저랑 방송 통해 친구가 됐어요. 좌이상 자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랑의 부탁도 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좌이상 자매가 이렇게 다시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주 안에서의 그 교제 만남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극동 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사연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날이 새롭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K-드라마, K-무비, K-팝, K-푸드까지 언제부턴가 알파벳 K자가 부쩍 눈에 띄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대중예술이 각광받으며 생긴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산업에까지도 K자의 영향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이제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세상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늘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

0: 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 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1: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국 워싱턴 국제기독대학교에서 교수로 그리고 지오미션 대표이신 오요엘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달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사귐의 영성에 담긴 깊은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방송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0: 목사님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짧게 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주하고 세주로 영접하고 부르심에 입어서 1985년에 대전 침신대로 입학했고요. 3학년을 마치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유학길이 열려서 미주리주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01년 겨울에 사우스웨스턴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마쳤고요. 목회를 한 16년 사역을 했고요. 저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 기쁨으로 계속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0: 유학길을 갈 결정을 하셨습니까?
1: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저는 불신자 가정 자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또 나름의 어떤 야망이 있어갖고 영어 공부를 했고요. 침신대에서도 계속 영어반에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꼭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마침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개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죠, 사실은.
0: 네.
1: 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0: 네.
1: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고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네,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1: 그 청소년 때 저는 공고 출신이에요. 그 안양공고 기획과를 졸업했는데 들어가서 나중에 알았지만 저의 적성하고 전혀 맞지 않았고 저는 문과 쪽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 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두 성경 구절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첫 번째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 가슴에 완전히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 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는 별 중에 별이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 때는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16장 9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 바울이 본 환상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이 저한테 각인이 됐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겠구나. 그 성경 구절이 어쩌면 저의 앞길에 어떤 이정표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또 해석하는
1: 예.
0: 깊은 또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당시에는 네. 그냥 어설펐고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0: 고등학생 시절에 그만큼 깨닫는 것도 엄청난 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신 특별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예.
0: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4월 6일 날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0: 네.
1: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이제 입원하셔갖고 사실 계획이 없었던데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2024년 1월부터 내가 하나님과 사귀겠다 어떤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이 계속 있었고 말씀을 깨닫고

0: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의 양식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계획 속에는 한국을 나올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1: 네.
0: 근데 어머니 아프셔갖고 갑자기 나오면서도 공항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도 어떤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죠.
1: 우리 어머니께서 빨리 회복돼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목사님께서 사김의 영성을 이렇게 한국과 미국 이민교회에 적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또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이러한 비전을 품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0: 저는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성서 구어학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1: 네.
0: 성경을 공부하는데 너무 그 배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교훈을 주는 거지 백그라운드나 그런 어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고고학은 원어를 배워하는 것이 너무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은혜가 되는 걸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성경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제가 성경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그 깊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적 각성과 부흥이었습니다. 그 우리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 설교집 중에 하나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인데, 거기 보면 청교도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웨일즈, 영국의 어떤 그 부흥에 대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사료들을 잘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책을 한 서너 번 읽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왜 이런 영적 각성이 이 시대는 없나라는 게 항상 그 고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토저, A.W. 토저라는 분의 그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하나님, 가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의 책 서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현대교회 목사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1: 네.
0: 당시 책을 읽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당신의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그 글이 저한테 각인이 됐죠. 그래서 내가 정말 유학 생활을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13년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거는 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래서 포저나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 J.I. 패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육이나 교회에서나 이런 하나님을 아는 데에 대한 훈련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요한일서랑 연결하면서 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사도 요한이 인생의 그 후반에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 그게 이제 그 저한테 머리가 쭈뼛하는 순간이었죠.
1: 네.
0: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사귀고 또 공동체 간에 사귀면 4절에 그러한 사귐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 13장부터 17장을 개인의 삶으로 적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야겠구나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아주 강하게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다시 읽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일하는 데 우리가 특화되어 있지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2%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갖고 점점 사람들이 그 영적인 압박과 피곤함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더 고령화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귐의 영성을 이런 단어를 사실을 이제 만든 것도 제가 한 지금 28개월째 계속 매일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계속 리서치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영성이다. 우리가 강단에서 주로 바울 서신을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가장 약점이 바울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충격적으로 다메섹에서. 요한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요. 70년의 거의 세월을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계속 깊은 대화와 사귐을 통해서 축적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50%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다 자평

0: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 갑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정답이다.
1: 아멘.
0: 그 사귐이 각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과 역량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자자손손이 남길 수 있는 엄청난 유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나만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 독특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고린도교회처럼 분파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꾸짖는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깊은 사귐.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단어를 말하면 애착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목사님하고 애착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목회자들도 유혹이 있거든요. 교인과 내가 애착관계를 가지면은 교인들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근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침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져야 되고 주님은 흥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주와 교인 간의 그 애착관계를 형성해서 떠나지 못하도록 아니면 사람들 간의 애착관계를 가져서 떠나지 못하도록.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이거 저 깨닫고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함에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오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애착관계 그 모델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항상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수발을 들어주면서 예수님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었던 사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어머니도 모시게 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사귐의 영성이고 제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아가페 홀리 라이프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성도의 삶.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애착관계가 아닌 그런 때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사귐의 영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격 구조 하나가 제가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은 사귐의 영성의 역사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 4세기에 그 아다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삼위일체론의 교리를 세워요.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사귐의 영성을 좀 순종을 했다 그럴까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르친 거는 청교도 시대거든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난 17세기에 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Communion with God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머리가 쭈뼛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할 때 각 위격의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사귀고 아들과 사귀고 성령과 사귀고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과 사귀면은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하죠. 그럼 구약을 보게 되죠. 아들은 뭐 복음서를 보게 되죠. 성령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죠. 역할이 있잖아요. 위격의 하나님은 각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고 물론 상호 내주하시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함께 일하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분은 아버지가 나타날 때 있고 아들이 나타날 때 있고 성령이 나타날 때 있고 그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영성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긴 설교 중에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13장 1절에도 사랑하실 때 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 저는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꼭 조금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0: 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 그게 말씀의 깨달음이거든, 아니면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위로이거든, 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 나를 책망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1: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됩니다.
1: 진실로 사랑이라는 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사실 뭐 이렇게 사랑할 대상,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 예. 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 이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0: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가장 큰 도전이고 아마 가장 큰 어떤 믿음의 성장의 장벽이고 아마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약간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면 가능합니다. 왜냐?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걸 가져와서 우리한테 그대로 접목시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0절에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나오지만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저는 사랑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귐은 우리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에게 붙어 있는 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기쁨이 넘친다 그랬거든요.
1: 아멘.
0: 지금 현재 교회, 현대교회가 기쁨이 많이 없어요. 기쁨은 사랑이 부어질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항상 묵상해도 엄청난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의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성령의 모든 사역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인지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떻게 상처 준 사람을 보듬느냐, 저도 그게 큰 고민이었어요. 사역하면서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사역을 내려놓고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사귐을 하면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중심이 잡으면 나머지 것은 변두리로 밀려나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나와 동일시했어요. 근데 사귐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불청객으로 여겨져요.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항상 마귀의 참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상처 준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사랑이 부어지면 보듬게 되고 중보기도 대상이 돼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말하지만 사랑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상호 내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거든요. 이걸 사랑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불청객으로 상처 준 사람도 보듬고 중보기도 하고 언제 다시 만나서도 다시 웃을 수 있고
1: 어떻게 보면 그분도 사랑을 깊이 깨닫지
0: 그렇죠.
1: 못해서
0: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금 한국교회 정말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 혹시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더 많이 사랑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또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시기를 겪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는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0: 제가 이런 말 한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저도 뭐 유학생활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했죠. 거의 뭐 전공이 청소다시피 신학이 아니라 거의 청소를 전공하시고 했는데
1: 유학생들 가면은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라고 하던데
0: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신기해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니까 그 과정이 내가 꼭 어떤 겪어야 할 과정이었구나.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죠. 근데 특히 마음에 이렇게 막 상처나 부담은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채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저한테 마음의 상처였거든요. 제가 불신자가

0: 가정이었기 때문에 뭐 집안의 서포트를 거의 못 받고 자비량으로 공부를 진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식으로 했지만 전뿐만 아니라 유학생 대부분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 않고 저보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너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1: 어떤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예, 모든 예. 것을 승화하신
0: 예, 예, 맞습니다.
1: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 교인들은 새벽 기도니 다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주로 뭔가 얻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사귐의 영성에서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한 제1계명에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저희 1계명에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귐의 영성을 통해서 배운 게 그겁니다.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각 위격의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까 성령의 사역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표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정체성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체성 표현이고요. 사랑 표현이고 모세에게 나는 자존자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 특정한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인지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뭐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랑 고백, 정체성 선포, 예수님의 일곱 가지 I am, 그것도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 포도나무에 나를 가지처럼 붙여주셨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열매를 계십니다. 이거를 자꾸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선포했을 때는 나를 이렇게 알아라. 그 뜻 아닙니까? 그럼 저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위치. 하나님, 저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선포하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경험이 되고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와 하나님과 사귐으로 살 때는 압도적인 차이예요. 컴퓨터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귐으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귀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몰랐죠.
1: 사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깊이 깨닫게 되면
0: 네.
1: 자동적으로 나오는 예.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0: 제가 이제 사귐의 영성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은밀하게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목회자는 주로 이제 회중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골방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정직하게 기도하면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홀로 아무도 안 보는데 밀폐된 곳에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빛이 오거든요. 빛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자기 객관화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발을 먼저 씻어주잖아요. 발을 씻음을 통해서 나머지 14장, 15장, 16장, 17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발을 씻는데 유다까지 씻겨주잖아요.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선택은 그가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귐의 영성을 통해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골방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자동 발 씻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회개라는 설교를 거의 못해요. 근데 회개는 환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이름을 개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요엘서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오순절에 설교를 하잖아요. 요엘서를 인용해서요. 근데 보면 이제 요엘서 보면은 마음,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그랬는데 이게 바로 골방에서 할 일이거든요.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교만하다 뭐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제가 한국에 이렇게 가끔 오면 한국 분들이 자존심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어떤 프라우드가 생기잖아요. 무슨 K-POP, K-뮤직, 뭐 반도체.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프라이드가.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한 사나흘 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나흘째 되면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회개 초청이었어요. 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흔들고 갑니다. 자, 이 시간 모두 회개합시다. 그러면 막 이제 통성기도 하면은 회개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거 못 하잖아요. 예. 골방에 가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골방 기도가 살아나면은 사귐의 영성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
1: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우리 네.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네. 골방에 가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방 기도를 하면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그렇죠. 되고 내가 네. 얼마나 부족하고 네.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남들도 다 같이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서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서로 상호 내주하며 사랑의 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그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꼭 주셔서
1: 아멘.
0: 이 한국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섞임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 그 기쁨으로 영적인 각성과 정말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 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결단의 기도가 그 기도문 중에 일부인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처음에 썼습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이들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혼이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전체가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시대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좀 수정하셔서 우리가 같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교회 귀한 사역 또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몇 단계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일종의 수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이 될 수 있는 샘플이 되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문을 작성하시는데 이때 기도문을 작성할 때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한 영적인 주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교훈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문을 첫 번째 작성하고 두 번째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중 약점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에 너무 중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회와 같은 소그룹이 혹은 뭐 찬양대와 같은 어떤 사역, 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공동 체험이고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원인이 됐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즌마다 또 매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교훈 가운데 서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죠.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 머무는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럽에 저희들이 여러 일 때문에 가게 되면 저는 그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고 어떤 특징이 있나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뭐 로마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도시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갖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건물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이해하면서 유대교로부터 축출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기를 원했고 비난했고 또 그에게 린치, 사형을 가해서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담대하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거죠. 강론하는 것은 토의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이해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 주장과 내 신념에 확신을 갖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이제 설교자로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설교 안에 강론과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성서학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다양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 최종 목표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는 목표점이 분명해야 혹은 그것이 건전해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는 것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니드, 종교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건강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영혼이 건강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삶 전체가 건강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는 바울사도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간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건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은 뭘 얘기하는가?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삶 전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 전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공헌할 수 있습니까? 학교가 없던 시절, 20세기 초처럼 학교를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이 없던 시절, 선교사나 외국인 의사들을 데려다 병원을 세우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 전체가 병들어서 국가에 아주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삶 전체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저는 한국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우고 배출하고 파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이일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첫날,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불경스럽게 살아갑니다. 무정합니다. 원한을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삶에 절제가 없습니다. 난폭하게 폭력을 행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기를 즐겨합니다. 무모하게 살아갑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자랑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영혼을 가질 때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삶 전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건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수 있는 바울사도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서의 자신감입니다. 바울은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감은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어떤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래 내가 이런 좋은 점과 이런 약점이 있지만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자신감이라는 거죠. 자신감이 없지만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반대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일을 할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에 갔을 때 그에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8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믿음과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첫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오니 무리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입니다.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이죠. 단어의 뜻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또 헌신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던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일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 있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거죠. 거절과 또 비난이 한 사람에게 자신감을 완전히 꺾는데 또 하나는 비난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비난하고 비방을 받으면 또한 자신감을 꺾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저희가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를 할 때 제일 인기 있는 주제가 건강한 자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자아상, 자기에 대한 이미지, 영어로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는데요.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건강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기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세가족교를 하기다든 혹은 영성훈련을 하든 해보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에게 거절당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거절당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 혹은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나를 사랑해 주려고 믿었던 부모로부터 어떤 거절을 당합니다. 어떤 거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할머니가 돼도 그 부모로부터는 상처가 너무 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받아들이면 어린 시절이 되었든 혹은 학교가 되었든 군대가 되었든 직장에서 여러분이 당한 거절과 비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상처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이 없는, 한이 없는, 한도가 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미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서의 자신감이 풍성하게 차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어진 상황이 최선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최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부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절을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서 다시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립보서의 고백,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과 결부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한국은 배경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배경에 뭐가 있으면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학교를 중시하는데요. 내가 좋은 학교, 뭐 어떤 학교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평생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잖아. 좋은 집안 출신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집안 출신이잖아.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내 친구가 돼도 자부심이 됩니다. 자신감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은 자기의 가치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혹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부심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자부심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막 자랑할 때 바울이 듣다 참다 못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이 자랑하니까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당대에 나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이게 자부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부심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을 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 즉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꺾지 않습니다. 구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우리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데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 바울이 그들을 떠나 회당에서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기의 신념과 신앙에 설득당하고 동의하는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훈련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나온 30년처럼 온 사회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일제강점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따로 세울 수 있어야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는 훈련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중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자신감 있게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자라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성공을 경험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현대 교육학이나 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이론들을 또 심리학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강한 자기 이해가 중요하고 건강한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부심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다. 뭐 이런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교회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는 여러분을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냅니다. 자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거나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시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면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경험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셔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신

0: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전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방송사 1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저에게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어리둥절했죠. 그분은 바로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 저는 시오리라고 해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조금은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매일같이 일본에서 듣고 있다며 댓글로 참여해 주셨던 애청자셨어요. 대전에서는 유튜브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참 반가운 만남이었는데요. 시오리님은 매해 한국을 찾으실 때마다 극동방송 사옥에 들려 헌금을 직접 하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방송사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기도 제목을 여쭈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의 영혼

교회가 많이 없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어요.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신 시오리님의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행군 나팔 소리에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 됩니다. 혹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218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와서 집에서 혼자 들으며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해서 주말이면 집에 오는데 준비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네요. 라고 어머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아, 우리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분들과의 시간이 더 값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3943님,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남편 김회경 성도님이 간이식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그 마음 가운데 남편분을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8129님, 예배드리고 와서 매실청 만들려고 매실을 세척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평안한 주방의 풍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건강한 여름도 준비하시고요. 찬양 들으시며 맛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하신 곡 중에 내 삶의 이유라 띄워드립니다.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이 기쁜 소식을 권오경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된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07님 주일 예배드리고 다녀오는 길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잘 보내셨네요. 예배드리고 어차피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은 주일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1731님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더운 날씨에 또 주말을 맞아서 헤어 커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쁘게 잘 커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며 새 한 주도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곁에 꼭 붙어서 날마다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드러낼 수 없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저는 바로 믿음이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처럼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숨긴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라져 버리지 않는 것, 바로 믿음이겠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 땅 가운데 종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또 예배도 또 기도도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 성도들의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부르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북한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시간 친히 북한의 그 교회를 주님께서 목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땅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첫 찬양과 함께 웃금복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더 라이트 워십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은 분명 깊은 어둠처럼 여러분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감시와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 속에서 믿음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빛은 결코 어둠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 또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울려지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그 찬양, 그 작은 믿음의 불씨들이 지금도 북한 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 빛과 함께 북한 땅으로 이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전에도 북한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해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여러분 마음 모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움을 당한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정오에 북녘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실황이 녹음이 되어 극동방송과 단파를 통해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데요. 혼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라디오를 듣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달에 한 번은 탈북민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탈북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된 이야기가 놀라워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40명의 탈북민 성도들이 출석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낸 거라 생각합니다. 5년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이 함흥인데요. 기독교 역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방 전에 120개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교회들이 세워졌던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해방되고 두 번에 걸쳐 토지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 전 주소로는 찾을 수가 없어 토지 개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북한 사람을 통해 10개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흥에 10개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건축 헌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면 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비전에 동의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탈북민 목사님의 표정이 시종일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6번이나 죽었던 목숨입니다. 지금도 신장에 문제가 있어 맵거나 짠 것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요. 남한에 있으면서도 마치 북한에서 굶주리던 때처럼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잊지 않고 그 땅에 갈 준비하라고 훈련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남한에 보내서 먼저 복음을 듣고 북한의 문을 여실 때 그 땅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힘써 감당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 통일의 마중물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남한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아파하고 방황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자신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에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50명 미만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 교회와 연합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준비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의 분단으로 체제가 다르고 언어가 이질화된 타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과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통일의 때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를 통해 복음 통일의 때를 준비해 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일에 공급하심이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하는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어서 김경현님의 찬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과 이란이 107일의 전쟁 끝에 종전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합의 서명이 있기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걷는 모습인데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올라온 사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란 문제를 정리한 이후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초정밀 타격 기능을 갖춘 신형 순항 미사일과 유도 무기들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겠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교체와 신형 무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동이 아닌 북한에 관심이 쏠린다는 이야기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8년 전 이맘때 평화롭게 시작된 대화는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세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수차례의 전쟁의 폭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을 향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평화를 위함일지 또 다른 군사적 마찰이 될지에 대해 누구도 섣불리 장담하지 못하는 묘한 긴장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이 그 사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0: K-POP의 흥행뿐 아니라 무기, 방산과 반도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공급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한국을 무대로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성장이 늪에 빠지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때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교의 역학관계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풀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풀면 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이 아닌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유관국들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모든 결정에 섭리하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시며 비핵화의 과제를 완수하며 복음적 통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반도에 정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도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모든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한반도를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비 준비하시니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걸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다라는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 앞에 유일한 구원자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록스의 찬양과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걸으신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험과 배처, 고난과 눈물을 지나 마침내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콜로라도 중창단의 재진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와같이 길가는 것, 그리고 국립합창단과 소프라노 노성혜의 불길같은 성시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자신의 뜻과 편안함을 좇는 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쿠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4827번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와 4827번 친구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 4827번 친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4827번 친구,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의 기뻐 기뻐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태복음 28장 20절! 와, 잘했어요. 친구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구센트를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네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의 주소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오른손 왼손을 쫙 펴고 10점 만점에 10점. 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10점 만점에 10점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벌을 다 받으셨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가는 방법, 10점 만점의 10점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암송해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로마서 10장 10절.

0: 장식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믿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찬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2: 로마서 10장 10절.

0: 주어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코리는 베시 언니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수용소가 변화되어 아름답게 가꿔지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공간이 되는 계획이지요. 비록 베시 언니는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코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1: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도시에 갈 항공권이 필요해요. 홍콩에서 시드니로, 그리고 시드니에서 오클랜드로 갔다가 다시 시드니로, 또 그곳에서 케이프타운, 테라비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으로 말이지요.
0: 여러분, 이 많은 도시에 가려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부인은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코리예요. 우리의 코리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코리의 이야기를 듣던 대만 여행사 여직원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며 정중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그러자 코리가 대답했어요.
1: 저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0: 잠깐만요, 부인. 어디라고 하셨는지 적어주실 수 있나요?
2: 그러자 코리는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어요.
1: 하늘나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표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0: 하늘나라에 가는 표라고요?
2: 그 직원은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코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해 주었어요.

0: 2000년쯤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가도록 대가를 다 치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비용을 모두 치르셨답니다. 그때 막 사무실에 들어온 한 중국인 사무원이 말했어요.
1: 그 부인 말씀이 옳아요.
0: 그러자 코리는 그 남자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 네,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국에 살았을 때 저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0: 코리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준 후에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군요. 만약 당신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당신이 적절한 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여기 남자분이 당신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답니다. 코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곳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2: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코리가 어떻게 지금 대만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도시를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0: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엔젤스 합창단의 구원 열차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 극동방송

0: 통해 2026년 방송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면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야곱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나머지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떠난 3일 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라반이 스스로 만든 일이죠. 라반의 양들과 야곱이 치는 양을 3일간의 거리를 두고 같이 잊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3일 뒤에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추격대를 구성했어요. 이 야곱 가만두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 우리 본문 읽을 때 뭐 딸도 내 딸이고 이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고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라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는데 이 바다나란에서 길라앗까지요. 이 야곱이 간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0 내지 40km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480km를 10일간 걸었다 그러면 하루에 48km씩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죽으라고 주랭낭친 거예요. 자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 그 모든 때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해서 바로 이 길라앗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라반은 추격한 지 7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루에 70km 정도를 달려서 뒤쫓아 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70km라면 거의 잠 안 자고 달려올 거예요. 왜일까요? 독이 올라서 그래요. 사람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이 야곱 잡히면 죽이겠다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잡으러 갔는데 1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는 이 표현은 너 조심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이제 삼촌한테 잡히면 이제 나는 죽든지 아니면 혼자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뭘 깨달았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억눌렸던 서름과 탄식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삼촌 20년 동안 내가 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그리고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기준을 바꿔가지고 뭐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태어나면 아 그러지 말고 얼룩진 양으로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변역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서름과 속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니까요. 성실하긴 성실했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아니요. 나보다 탁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복받겠다는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서 왔던 사람이에요. 전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쭤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라는 대답하고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왔는데 돌아서서 다시 다른 한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참 힘든데 살아온 거는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을 보면 아, 나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야곱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돕는 겁니다.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2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할 때 야곱의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했어요. 베델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14년,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14년이 끝난 날 자기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라반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흐트러버렸어요. 삼촌의 낯 얼굴빛이 옛날과는 달랐고 삼촌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가냐면 야곱이 생각할 때 저 삼촌이 나를 놔주겠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 두 딸, 그리고 종,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떠나보낸다면 홀로 떠나보낼 거야. 언제 이 자녀들 데리고 내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는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그대로 흘러가서 야곱이 떠났구나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라헬이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 떠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도 자녀들 볼 때요, 순종하는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귀하죠. 저도 제 딸이 말 잘 들을 때 너무너무 귀해요.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말 잘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뭐 얘기해서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줘요.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래서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이 야곱을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땅을 야곱에게 줘야 되고, 야곱에게 자손이 많아서 또 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문제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없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면서 삶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왕에게 갔어요. 갔는데 몇 번 거절당한지 압니까? 열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함이 일평생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서 거절당함이 굉장히 힘든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열 번이나 거절당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출애굽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 취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일평생 역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 일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 우리가 이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홍해를 막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홍해에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속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를 더욱더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절로 잘 풀어가면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잘해서 좀 더 겸손하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였던 고 채터셉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대 후반에 그 아내인 기복실 여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장사할 때부터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는 것을 그는 가지게 됐어요. 최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그 이익이 쌀 수천 가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했지만 최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래 계약대로 그 물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던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일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6.25 사변을 만나서 그는 일사후퇴 직전에 피난 오기 전에 정말 이 죽음 앞에 이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 자기가 주어야 될 사람을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 재산 동원해서 다 갚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을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후에 당시 대출받기로 문턱이 높은 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게 됐냐. 그 신용대출하는 바로 그 책임자가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받던 사람이든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됐고 한국 요리를 창업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장로님의 모델도 되어 있고요. 사업가의 모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너에게 많은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많도록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했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무슨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증거장이 아니에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라반이 자기 장인인데, 외삼촌인데 장인인데, 그 장인과 자기 사이가 20년 동안 한 맺힌 사이가 된 거예요. 라반도 계속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은 또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이 앙금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추적하게 해서 이 야곱과 함께 화해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자로 남지 아니하고 배신자로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진 채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단을 쌓게 만든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미스바라고 불렀던 여알사드더라고 하는 바로 이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돌무더기를 쌓게 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라반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후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 그 연구한 걸 보니까 이 라반의 후손이 훗날 290년 뒤에 훗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라반의 후손이었다. 예, 그렇게 보죠. 오늘 보니까 나홀의 하나님도 찾죠. 다시 논자가 된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연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아름답게 세워져간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잘되긴 뭐가 잘되고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아, 그렇게 이제 반발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왜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서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때 이 헬리나위라는 사람 그 마지막 책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이 용서했느냐는 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일 있다면 받으시고요, 용서를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괜찮고요, 내 아내나 남편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0: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 미스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바로 그것, 그리고 죄로부터 거리를 갖게 만드시는 그 돌무더기,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화목함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이 바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사는데요. 그것의 참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 되길 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여라. 소프라노 박미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 모인의 찬양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돌아와 돌아와 유전식의 트롬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에네의 찬양입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신해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김선희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늘나라의 창고 열쇠이기도 하고요. 원수의 배후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하며 신령한 상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풍요한 열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어지면요,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핑계대며 포기하고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자책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매일매일 밥갈듯이 가꾸고 노력한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승리할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강명식의 승리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곡이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요. 만사 귀찮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부족한 모습에 아까 나눴던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에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준 환경과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며 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보혈을 찬양할까요? 강성은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강성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The Light Worship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세 곡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찬송가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름을 바로 지금 여기에 예배라고 하고 불렸거든요. 지금 나눌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Near the Cross 그리고 패트 페이지의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느새 듣다가 또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간구와 또 여러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 붙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은 1940년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작사자 월포드는 목회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깊은 영적 체험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지인에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이 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또 미국 전역으로 나누며 또 거기에 브래드베리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한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이 부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김도연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무에 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초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주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던 모엔의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1: Amen.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을 섬기는 주의 한 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지금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나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저것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때로는 투기로 나타날 때가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때로는 걷는 삶의 모습이 방탕함이나 세상의 문화를 탐닉하는 그런 모습들이 술 취함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의 삶은 말씀에 비추어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를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예배에서 비롯된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성공도 겸해서 주신다라고 단순하게 오해될 수 있다. 범사에 잘 된다 라는 말씀도 잘못하면 일반적인 세상 성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성공 말이다. 그러나 결코 그런 성공이 온전한 인생의 성공이 아님을 나는 목회 30여 년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도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서 말할 수 없는 아픔 끝에 이혼하는 사람을 많이 봤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기가 받았던 명문대 입시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자식들에게 강요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봤다. 미국 명문대 유학파 출신인데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적용을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도 봤다.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좋은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쾌락에 빠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보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종합세트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도 축복받는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전방위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예배에서 나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헨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다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로 불렸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불을 내려 그 마을 전체를 멸하려고 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 보이면 복음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다. 나중에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화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려주기로 하셨다. 사람의 생각대로 했으면 그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마을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당신의 가장 좋은 계획들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 혹시 하나님의 계획 대신 당신의 계획대로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속여 오진 않았는가?

존 버니언의 기도학교 가운데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드리는 기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과 영어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어로 기도한다고 말했다가 곧이어 마음으로도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칭찬받기 위해서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특별한 은사, 이를테면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제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강력한 은사 자체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특별한 은사들도 귀하지만 그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슴과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분별력 있게 그리고 기꺼이 이루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마음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깨달음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추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고 영적인 지각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며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가 오히려 예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토하여 내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은 영적 분별력으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고 가나안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구원의 깊은 뜻과 따스함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며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는 시궁창 속에 빠져있는 값비싼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 그것을 추구합니다. 진주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두 소경은 그들 곁을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책망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영혼의 필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저는 잘못 기도한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응답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이유로 인해 거부되든지 간에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감화시키셔서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도 감사, 거부하셔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심을 제 마음을 밝히어 주사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의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의 걸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파종과 추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땅입니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배고픔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그들은 선물 받았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착각

생각이 내가 진 사면에 나가서 거두었으니까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시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의 성과나 월급 통장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물 위에 있는 빙산이 전부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양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거둠에 있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행동이 안식일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양식은 이미 그 전에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로 보내기를 원하셨죠. 세상의 문화는 오늘 우리에게서 주의를 빼앗으려 합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예배보다 생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주일까지도 예배보다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출애굽기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일에 거두는 것은 허상입니다. 결코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먹지도 못하면서 거두기 위한 수고를 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이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와 쉼을 위한 주일은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노력으로 번 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주시는 양식으로 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삶이 축복의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당당히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매일의 삶에 깊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정말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입에 또 삶에 담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요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합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미국의 제임스 루셀 로웰입니다. 로웰은 하버드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으나 문학 부분에 더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하버드대 어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 해방을 적극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활약했었고 스페인 공사와 영국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845년 12월에 The Present Crisis, 현재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행시 18절의 장시를 발표했는데요. 이 시가 바로 찬송가 586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의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찬송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곡은 영국 웨일즈 출신의 작곡가이면서 오르가니스트였고 합창 지휘자였던 토마스 존 윌리엄스가 웨일즈 지방의 전통 선율을 편곡한 것인데요. 원곡은 웨일즈의 어느 바닷가에 떠내려온 병 속에서 발견된 곡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힘센 편을 택하나 역사는 언제나 진리 편으로 흐른다는 내용의 찬송가 586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Once to Every Man and Nation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67 Your Mansion Remet Gottes Liebe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38세인 1723년 라이프지에서 작곡하여 그해 6월 24일에 초연되었습니다. 곡은 모두 5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악장을 테너 아리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여라. 그의 선하심을 찬미하여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찬송하여라. 그가 약속한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께 가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노라. 이런 가사의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67 이어맨션 리메투고 테슬리베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중에서 1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2악장 알토 레시타티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시고 당신의 아들을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이 와서 구세주께 이르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뒤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가련한 인간들과 타락한 죄인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참된 회개와 함께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2악장 알토 레시타티보입니다.

교회 칸타타 BWV 167 이어 맨션 리메트 고테스 리베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중에서 이 악장 알토 레지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3악장 소프라노와 알토 이중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네.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네. 그가 낙원에서 오래전에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았네. 이런 가사입니다.

허의 교회 칸타타 BWV 167 이어 맨션 리메트 고테슬리버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와 알토 이중창이었습니다. 다음은 4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때가 되자 여자의 자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태양의 광채처럼 쏟아져 내리고 우리의 근심은 멈추었습니다. 말 못하던 스가랴는 큰 소리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백성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찬미가를 부릅시다. 이런 내용의 4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67 이어 맨션 리메트 고테스 리버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중에서 4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였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BWV 167 이어메이쉔 리메트 고테슬리베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중에서 마지막 5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라이프지 시대의 초기 작품으로 1723년 6월 24일에 초연되었던 BWV 167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영국에서 수백 명의 교회 합창단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 결성된 3인조 보컬 보이밴드 더 콰이어 보이스 앨범 중에서 선곡하였습니다. 당시 11세, 12세의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첫 번째 곡은 존 루터의 주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곡은 멘델스존의 비둘기 날개 위에인데요. 시편 55편 6절과 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에 나를 위한 둥기를 지어주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쉬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더 콰이어 보이스의 목소리로 존 루터의 주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며, 그리고 멘델스존의 비둘기 날개 위에 두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CCM 작곡가 장진숙의 광야를 지나며, 이 곡을 최영민님이 합창으로 편곡한 찬양입니다.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외롭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대신 고통받을 수 없고 오직 나 혼자서만 통과해야 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말하더군요. 보이는 것은 온통 황량한 풍경뿐이고 사는 재미는커녕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시간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들. 그 시간을 지나는 분들.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 찬양을 공유한다고 이 곡을 작곡한 장진숙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편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진숙 작곡, 최영민 편곡,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하셨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최종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회개하여 정결함을 경험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천여편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네리아 네일러 모리스 여사의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도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을 한 곡 더 선곡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안에 기쁘다. I am happy in Jesus today라는 제목으로 하우스턴 그린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였고 출판사를 운영하며 가스펠 음악의 대부로 알려진 알프레도 스미스가 편곡을 한 찬송입니다. 매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를 다섯 번씩이나 노래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은 대부분 4분의 4박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찬송에서는 매번 경배 찬송을 한 곡씩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경배 찬송은 대부분 4분의 4박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분의 4박자가 갖는 역동성이 경배 찬송의 가사와 잘 부합되기 때문인데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는 8분의 6박자를 선택하였습니다. 8분의 6박자 역시 2박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4분의 4박보다 더 힘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신화 과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 지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형으로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찬송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음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오기 마련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삶 자체가 시련이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한국 기독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는 코로스비 여사가 1874년 12월 31일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과 동행하심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든 주와 동행을 소원하는 찬양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에반젤리컬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Gina Yu. Psalm 1편 3절 말씀 Psalm 1 verse 3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Amen.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진희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그리고 you know, there is something beautiful about a tree standing beside a stream, right?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rough the heat of summer and the cold of winter, it remains where it was planted. 네, 참 뜨거운 여름과 또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Its strength does not come from what is seen above the ground. Its strength comes from the roots that reach deep into the water. 근데 그 나무의 힘은요, 눈에 보이는 가지나 잎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힘은 물가를 향해 깊이 뻗어 있는 그 뿌리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요. Today's psalm gives us this beautiful picture.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What a comforting promise, right? 참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Not every season is a season of fruit. 모든 계절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죠. Some seasons are for growing roots. 어떤 계절은 뿌리를 내리는 계절입니다. Some seasons are for waiting. 어떤 계절은 기다리는 계절이고요. Yet, God is faithfully at work in every season of our lives.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he writer of Psalm knew that life was not always easy. 시편 1편의 저자는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The Psalm begins by describing two different paths a person can choose. One follows the wisdom of the world, the other delights in the word of God. 시편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The psalmist compares that person to a tree planted beside streams of water.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Notice that the tree is planted. It did not place itself there. Someone carefully planted it where it could grow and flourish.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곳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1: Sometimes we wonder why we are in a particular season of life.
0: 우리도 가끔 왜 지금 이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1: But just as a gardener knows where to plant a tree, God knows where to place us, right?
0: 하지만 정원사가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할지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에 두셔야 할지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1: Even when growth seems very slow, the roots are reaching deeper.
0: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뿌리는 더 깊이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And in God's time, fruit will come.
0: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그 사실도요. 잊지 말자고요. Here we go.

Amen.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늘 잊지 않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And he's a good G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he's a very good God. 늘 선하고 좋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희길 소망합니다. Have a wonderful week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극심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여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련한 새야, 네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얼음이 녹을 것 같니? 네 목소리는 그저 차가운 바람 숲에 묻힐 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숨기나 해. 그때 어미새는 깃털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이 겨울을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야.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죽음의 계절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봄의 생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겨울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와 같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에이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라며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땅들이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봄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봄, 홀리원의 봄처럼 비처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출퇴근 시간 런던 지하철을 역은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선로 고장이나 파업이 잦아서요, 노선이 꼬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때 역 광장에는 확성기를 틀고 바뀐 노선과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을 소리 높여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짜증이 난 출퇴근길 시민들은 안내원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취급하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던지 또는 어우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이 안내원들한테 따지면서 짜증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며 지나간 자리에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쪽 길을 막겠습니다. 저쪽 플랫폼으로 가셔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안내원의 사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안내원의 사명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계속 외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원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아간 세상은 이리때와 같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요 정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집배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배원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섬에서 몇 달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몰골은 아마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집배원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입을 옷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파된 배에서 겨우겨우 건져낸 무인도 그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우편물 가방. 처음에 난파됐을 때 자기가 전화라고 했다가 못 전한 그 우편물 가방, 그걸 제일 먼저 챙기더래요. 구조대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힘든 무인도에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같은 상황인데 왜 이 낡은 가방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집배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처지였을지는 몰라도 제 사명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 사명을 다해야죠.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은 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지극히 연약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해서 배달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린 모두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데이 월십의 하나님의

네,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보다 더 크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니까. 기러기들은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대형을 이루어서 V자로 비행을 한다고 하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에게 양력이 생기면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 기러기의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 알겠어요. 근데 울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비행 내내 끼룩끼룩끼룩끼룩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때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러기 날아갈 때 끼룩끼룩끼룩끼룩. 이것은요,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리더 너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 힘내! 끼룩끼룩 힘내! 끼룩! 응원이자 신뢰의 표시가 바로 깨룩깨룩 그 울음소리라고 하죠. 만약 어떤 기러기가 내가 왜 저 기러기를 따라가야 돼? 내 맘대로 날아가겠어! 하면서 대형을 이탈하거나 무리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된다면 거센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추락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공동체가 지르는 그 소리를 생명의 신호로 믿고 철저히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와 신앙의 지체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끼룩끼룩과 같은 그런 말씀과 권면에 그 우리가 그냥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생명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난 여기 나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거세게 맞는 그 기러기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여 다 함께.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여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뛰어난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자존심 강한 플루트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 연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전면에 선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고 지휘자가 해석해주는 악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간다는 겁니다. 한 바이올린 단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신호와

공동체의 호흡을 무시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내 악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위를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권위와 지체들의 건강한 권면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민호기 목사님의 정금 같은 사람.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정근 같은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한 유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 중반이 지났을 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지금 더 스피드를 내야 아프리카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확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달리던 팀의 페이스메이커 동료 선수가 단호하게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면 35km 지점에서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내 말을 믿고 지금은 철저히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알았지? 선수는 순간 갈등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세워준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동료의 지시에 순종하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지금이야! 하고 힘을 쫙 쏟아부은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요. 끝까지 곁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준 동료의 음성을 감독님의 지시로 믿고 순종한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거칠고 유혹도 많아서 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행하다가는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믿고 조바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영적 마라톤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 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단어,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밑에는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또 칼 로저스는 심리 상담의 70%는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연을 물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사연을 먼저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최준영의 믿음과 삶,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하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찬양, 보통은 위로부의 찬양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범키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경청, 듣는 것의 70%가 심리상담의 전부다. 칼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고 또 순교자이신 본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의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그 시 위에 붙여진 찬양이죠. 본회퍼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적발돼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 전에 투옥되었을 당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엮어 만든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듣겠습니다. 더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나갈 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김동욱의 삶 위의 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세상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아이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희망세의 내 눈만 바라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박진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진웅의 계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겐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임해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했을 때 그 감사함.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큰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보다 걱정, 근심할 거리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나 또 당, 뭐 수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 전해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을 쉬는 것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일들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북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들 세계의 뉴스들 함께 하실게요.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라디오 AM 채널을 통해서 또 북녘땅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한마음이 돼서 우리는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분들의 간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며 살아가시는지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김도현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그렇죠.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뺏겨서
1: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의 교육
0: 네.
1: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던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 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0: 한국 드라마를
1: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0: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1: 예 그런 나라고

0: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 주변에도 그,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1: 아.
0: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예,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혹시 예.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1: 호적도 없고.
0: 그쵸, 불법 체류자이기
1: 네.
0: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1: 네.
0: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다 할 뻔 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1: 피하셨구나.
0: 뭐, 예, 제가 네. 뭐 어딜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1: 아이고.
0: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예.
0: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하고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1: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한국에 좀 쉽게 왔죠.

0: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1: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0: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1: 네네. 네.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네.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탕감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예술대학들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을 졸업작품 과제로 내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라면과 과자 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 논의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문서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윌레졸 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해외 IT 인력 활동,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수익원 차단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준비 상황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급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공항 여러 곳의 운영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추가 공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망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추가 무기 지원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 혜택을 내걸고 병력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입대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너스와 대규모 채무 면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참전에 따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입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군 모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정보기관은 전쟁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서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증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1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명품과 자동차,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열풍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창작하라는 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부각하는 작품을 졸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악 무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연주나 성악 발표 대신 직접 작곡과 편곡, 무대 연출까지 포함된 집단 창작 작품을 준비해야 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작품 평가가 향후 직장 배치와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작품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반제투쟁의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과 충성심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라면과 과자, 사탕, 맥주 등 다양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관 세관을 통해 김치라면과 해물라면, 소고기 라면 등 여러 종류의 라면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과자와 사탕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제품도 중국에 수출된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장 디자인이 이전보다 개선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제품에 비해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북한산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은 중국에서도 한국산 라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북한산 가공식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는 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형 수술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뒤 변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과 헤어스타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성수동, 홍대 일대의 미용실과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중국어 예약 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관광을 넘어 직접 변신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A조 2차전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지만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조 선두 도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조 1, 2위 24개 팀과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해 승점이 같아져도 멕시코에 패한 한국은 조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조 3위 또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B조 2위와 맞붙게 되지만 조 3위로 진출할 경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 등이 포함된 조의 1위 팀과 상대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운 대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시작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0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허락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이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이 새벽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경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경꾼이죠.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내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관목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말꾼, 입으로 말로 한몫 보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일꾼, 말 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일꾼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구경꾼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나열을 했을 때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구경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의 말에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구경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경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데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0: 알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둥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내의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세히 굶어야 하니까 그 꽃제비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형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네.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겹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 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나오셨어요.
0: 네.
1: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네.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정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0: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1: 암흑이 땅입니다. 암흑이 땅을 하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0: 네.
1: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0: 네.
1: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과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0: 네.
1: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제에 가야 되고
0: 맞아요.
1: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효원할래 효원할 수 없습니다.
0: 북역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예.
0: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1: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하는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0: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땅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한 가족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북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1: 와,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0: 네.
1: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0: 근데 간단하게.
1: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어,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0: 네.
1: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0: 어.
1: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말. 아.

0: 네, 홍당무. 네. 네, 그런 것들 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1: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0: 그렇죠.
1: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돈내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 6월 1일 왕란 한 판에 1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1: 달걀이에요, 대표님.
0: 네.
1: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0: 그 계란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1: 달걀?
0: 달걀.
1: 닭알?
0: 예, 닭알이죠. 닭알.
1: 어.
0: 예,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뭐 한국은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1: 네. 네.
0: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1: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0: 아, 먹긴 하죠. 먹긴 하는데.
1: 네.
0: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 때 북한은 계란판 이게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나게 되면 알수로 팔아요. 열알 뭐 몇 알씩.
1: 볏집에다가.
0: 네. 아니 뱃집 아니고도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수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아,
1: 여기도 좀 그렇긴 하죠.
0: 비싸긴 비싸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1: 엄청 큰.
0: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 큰 게 왕란이거든요.
1: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돼요.
1: 그래요?
0: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1: 네.
0: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산 게 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11,000원인 거죠.
1: 그렇죠. 여기서는 한 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0: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알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1: 네.
0: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좋잖아요. 아, 질도 좋고.
1: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네. 계란에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0: 네.
1: 애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0: 네.
1: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닭을 키우셨나요?
0: 아니죠. 우린 키우지 않고
1: 네.
0: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닭에다가 도망칠까 봐 끈을 맸잖아요. 그 씩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1: 네, 평양에서.
0: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1: 네.
0: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약달걀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1: 네.
0: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공목장이라고 특수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30알 사는 게 11,000원이면
1: 네.
0: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

0: 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 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리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열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흘 일해야 한 알.
0: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서른 알짜리 있잖아요. 서른 알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석 달 일해야 되는 값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가지고는 열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 탄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1: 이게 뭐 밥을 사고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0: 그게 뭐냐면 네.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신호품 상점이 있어요. 신호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 가격이라는 게 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1: 네.
0: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 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1: 네.
0: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계란 사 먹으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열알밖에 못 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자체로 한 시간 일해서 서른 알 샀잖아요.
1: 네.
0: 그걸 사려면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1: 근데 그것도 네. 한 판 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거잖아요.
0: 왕란, 네,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사실 네. 이게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0: 네.
1: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0: 그러니까 일반 알을
1: 네, 네.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 6천원 하는 거를 11,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0: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살 수 있는
0: 자기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 번 적 있었어요. 거의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 큰 매장이 있는데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공간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 먹게 되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도 있지만은
1: 네.
0: 노란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1: 그런데
0: 흰자 있잖아요. 흰자에 이 란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그리고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 거 사야 좀 속에서 변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시간 일해도 한 시간 뭐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서른 날 큰 계란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 네.
0: 살 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일해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1: 아,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0: 네.
1: 단백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네.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두 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1: 하루에 두 알.
0: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몸은 그저 두 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두 시간 일해가지고
1: 네.
0: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네.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1: 그렇죠.
0: 먹을 게 많으니까
1: 맞아요.
0: 어떨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예,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두는 식품 중에 하나.
0: 예,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그 북한은 계란 그 기름을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1: 네.
0: 여기서는 계란을 그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 그 냄새가. 그러니까

0: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아.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네. 그 밥상 딱 차려지면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 안 주니까 거기 계속 눈이 가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헤매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떠야 되겠는데 뜨지마자 눈 감고는 엄청 큰 담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네.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려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네. 전자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그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너무 싸잖아요. 뭐 한 시간 일해가지고 서른알 쌀 정도 되면 뭐 네. 너무도 싼 거죠.
1: 최저로 한 시간 일해서 최저로 서른알을 사고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몇 알 100알이 넘죠. 한 시간.
0: 글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좀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같은 우리 한반도인데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심한 거예요.
1: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의 간극을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1: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당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 도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네.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한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을 내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니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고 청하지요. 그렇게 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 같지만 화해가 아닌 입맞춤을 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를 해결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기를 4년,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자녀 고난으로 점점 거룩해져 갔지만 압살롬을 키운 것은 분노였어요. 회개는 안 되고 분노는 나의 힘을 외치면서 내버려 둠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송사하러 온 이들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해주고 껴안아 주니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고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왕은 내가 스스로

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신 사람은 왕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이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압살롬은 사실 11년간 안 보며 훈련시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할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했고 피해의식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간과했어요. 압살롬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해요. 속은 자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서 왕이 되고 싶나요? 직장과 가정의 왕이 되어 만족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빼앗고 싶나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둘째, 도망가야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14절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하며 재촉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토록 용감했던 다윗이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합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급박한 순간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니 누가 내 편인지 분간이 안 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자기 백성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곧 구원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기에 무조건 도망가야 모두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도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론임을 즉각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도망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은 압살롬이 후궁까지 해치겠나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 섭리에 맞게 쓰셔서 추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왕 노릇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다윗이 도망하듯 더 큰 나의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 곁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나요? 사랑해서 져주나요? 사랑하기에 물질, 명예, 시간 등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있나요? 도망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 고난으로 도끼가 가득했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도끼가 빠졌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했어요.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지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온몸으로 절규하며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난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0: 시간이 흘러 저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고 그런 제게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 라고 해요.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14절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할게요. 공동체를 통해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벤메르하게 이를 때 그렉과 블렛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돌던 시절부터 함께한 이들이에요. 통일왕국이 되며 수많은 인재가 등용됐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 환난의 때에 다시 따라 나선 사람은 환난과 원통함을 함께 겪은 이들 뿐입니다. 다수가 얼마나 허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숙해갑니다. 눈물 흘리며 도망간 다윗이 훗날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 자녀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 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왕좌에서 내려와 사랑하기에 도망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압살롬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왕좌에 오르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합니다. 급박한 순간에도 구원을 위해 분별하여 사랑으로 도망한 다윗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망하길 원합니다. 이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져주고 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저의 더 큰 악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함께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뭐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야, 이거 그럼 뭘 배우러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공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나의 아니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산순교자가 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 레옹은의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과 다시 역전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다는 말과 정확하다는 말의 차이는 반딧불과 번개불의 차이만큼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실수한 거야, 조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용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손에 공이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핸들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맞은 건 맞는데 새끼손가락에 살짝 스쳤어. 그러니 핸들링이 아니야.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기 시작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고

0: 그렇게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해도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이 아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거기는 너무 약해서 많이 갈 필요도 없다.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맹수는요,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아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아 아간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그 아간의 범죄를 치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더 큰 미래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고 두려움이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많고 탈도 많은 시대,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도 하도 인간들이 말이 많아서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라는 농담이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실수도 크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의 안일한 생각, 안일한 판단, 대충의 삶이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걷어찰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고 끝없이 복종시키고 끝없이 갈고 닦을 수만 있다면 작은 실수도 줄이고 더 큰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처한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요.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네오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일에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생명 양식을 얻고 새로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골방의 예배자로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나를 엄습하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감찰하시고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요나는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요나의 활동에 대해 짧게 한마디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선지자 요나의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했던 선언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요나는 이제 그 왕들에게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워낙 이 잔혹하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비석을 세웁니다. 세워서 어떻게 정복해서 포로들을 대했는가 이걸 보면은 아주 뭐 끔찍하죠. 막 살가죽을 벗기고 또 남성들은 저항하지 못하게 아예 남성의 이 생식기를 잘라버리고 아주 잔혹한 나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저쪽 니느웨로 가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기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풍랑 파도가 일어나서 이 선주와 선장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네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너 때문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누가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연중에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이 좋게 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는 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비뽑기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결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자, 원래 오늘 우리 읽은 요나서는 1장 17절부터인데 히브리 성경은 17절이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1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제 17절이 2장 1절이고 2장 1절이 2장 2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럽니다. 자, 이 강팍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빠진 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망의 바다에 빠질 때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만남이 있고 예비하신 환경이 있고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낙망하고 절망하기가 쉽죠. 그러나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자, 꿀꺽 하고 들어갔죠.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럽니다. 자, 요나의 이 3일. 여러분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이때, 그때를 이제 3일 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 3일 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묻혔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이 3일 동안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빠져보니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던 게 이제 떠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런데 이 빠져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깊이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 뭐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고난, 징계는 우리의 삶에

교만하고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결코 달가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예전처럼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도할 게 오죠. 끊임없이. 자,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니다. 자,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스올의 뱃속, 이 스올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보통 음부, 지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가장 어둡고 컴컴한 사망의 구렁텅이 스올이죠. 근데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러죠. 이 뱃속, 스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러분이 참 놀랍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오락가락하지만 들으셨나이다라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요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심령을 감동해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런 막 기도가 뜨거워져요. 근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를 때는 기도도 맹숭맹숭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물론 어제 너무 늦게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들은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심령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스올의 뱃속, 정말 절망스러운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스올의 뱃속에도 누가 계시다? 주님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닥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여러분,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 선원과 선장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러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요나는, 요나서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이지 않는 손길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 가시면요. 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뭐, 그냥 컸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농쿨 예비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와가지고 이 박농쿨을 막 갉아먹거든요. 그 벌레도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8절에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던졌다는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 힘들죠. 그럼에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성전이라는 건 주님 계신 곳, 주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은 성

충전이 또 나오는데, 예. 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죠. 나의 기도가 주께 올라가는데 주님 계신 하늘의 성전에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강화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정신이 없죠. 게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 여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마도 큰 물고기가 확 다 먹으면서 미역, 해초, 돛 이런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먹어가지고 이 위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속에 요나가 있는데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미역, 말미잘 이런 애들이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둘렀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주의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힘든 거죠. 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가두어 싸우나 산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깊이 높이 올라간 산일수록 깊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죠. 근데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제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보면요, 아직 하나님 안 건지셨고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니,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적인 완료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자 성령의 감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자, 요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다시 이 민생의 밑바닥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돌아가겠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갈지 안 나갈지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자,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구해주시죠.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합니까?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안 듣지 물고기들은 잘 듣습니다. 사람이 고약해서 이게 잘 안 들어요. 자,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이고, 요나 고생 많이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오물들을 다 경험하며 인생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기도하죠. 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면 요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죠. 자, 이때 요나가 고백하는 근본적인 것에는 뭐가 있느냐? 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하

0: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요것을 절감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고기 뱃속까지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그때 우리는 뭐하냐? 주 앞에 나와 비로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 내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일꾼으로 요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요나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결론을 생각하면 그분의 생각은 늘 옳다는 것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버리는 다시스로의 역주행은 물고기 뱃속의 3일이라는 다소 스릴 넘치고 동화 같은 상황을 요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데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영적 감각조차 부디였던 그를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바꾸어 놓은 이 3일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저버린 요나를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세상으로 내놓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무능력의 원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병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행하는 많은 치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나머지 5분을 쓰겠다.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급한 나머지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 해도 소용없고 저것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인슈타인의 말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증상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사로잡으면 이라는 뜻이겠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즉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귀신이 이 아이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였고 어려서부터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살 시도를 하게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물에 빠지게 하고 어떤 때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둘씩 파송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이를 고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원인과 처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이 말은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말입니다. 응답하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귀신을 대했을 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대했을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결코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믿음은 다른 중요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고 그리고 고난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이익과 내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높아지는 자기의 이름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 경력 또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지간한 건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언제 안 되냐?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는 것 같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앞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데 점검할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절대 의지하고 확신하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가. 세 번째, 내가 내 이름과 내 욕심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굳태여 떠벌리지 않아도, 굳태여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거짓과 위선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귀신도 쫓겨나가고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편한 거, 내 이익되는 거, 내 이름 올라가는 거, 내가 유익한 거,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 이런 것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외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하실 수 있으시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깨달은 거죠.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금까지 믿어온 세월의 연역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믿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이익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왜 실패했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악한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 없는 믿음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도 알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21세기의 기독교는 기도 없는 기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기도하는 자리에 어렵게 앉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 목사들도 똑같다. 목사들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여러분, 공상에 사로잡히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해야 될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군사용어로 바꾸면 복음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복음로다. 적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전방에 아무리 많은 군인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전방에 다 배치된다 하더라도 후방에서 보급해주는 보급로가 끊기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뭘 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보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어진 상태면 우리의 믿음은 메마르고 궁핍하기 이를 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보았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성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와 가로막음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원수막이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는데 기도 한마디가 안 나와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배후의 영적인 현상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영적인 복음로가 지금 끊어진 상태구나. 영적인 복음로가 끊어져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제자들처럼 악한 원수마귀와 싸울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이기지 못하고

나약해져 있구나. 이 상황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경험으로 신앙생활, 이성으로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원수마귀가 비웃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해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소리내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자신의 전 존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부르짖는다, 외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들자면 오늘 이 설교가 뭐 두 시간 더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이 부르짖다, 외치다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시대에 우리 복음주의 신학을 이끄는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상을 다스리고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가장 유익한 일 중에 하나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하거나 심지어 경건을 과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남에게 자랑하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므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사고를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원수마귀가 방해하고 가로막을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외쳐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 가르쳐드린 기도의 네 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 전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의 한 5%, 10% 정도만 이렇게 슬슬 느긋느긋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막기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네 가지,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끊어진 기도의 복음로가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수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쓴 책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AD 60년에서 70년 사이는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고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던 때예요. 유독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있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0: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 너희도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제자들과 같이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기도하면 다 졸아버리고 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믿음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대전남북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사랑 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공적인 기관들이 정직과 책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 24, 25살 때쯤인가.
1: 아, 오래전이군요. 예. 6.25 식구인가요?
0: 하얀 원피스를 탁 입고, 예, 긴 머리 확 휘날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를 한 바퀴 이렇게 돌 때가 있었어요. 혼자 광고를 찍은 거죠. 예. 그러다가 정말 보기 좋게 홀레당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무릎이 다 까져갖고 얼마나 아픈데, 그래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 무슨 힘이었는지 쏜살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예배에서 저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아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대요. 누가 와서 아는 척 해주길 때까지. 그쵸. 근데 어른들은 창피해서라도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일단 그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1: 아, 맞습니다.
0: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프지만, 아, 일단 창피하지만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면서 계속 울고 그 자리에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아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 그 통찰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1: 그러네요. 어른들 같으면은 벌떡 일어나죠.
0: 그렇죠.
1: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생각지 못한 턱에 걸려서 쿵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계획이 틀어지고 마음의 무릎이 깨지는 아픔을 만나면요, 누구나 주저앉아서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죠.
0: 맞습니다.
1: 비록 속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내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페달을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삶의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서 마음을 앓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낙심의 자리에 머무는 대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0: 아멘.
1: 아멘. 아프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페달을 밟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복된 한 주를 응원합니다.
0: 아멘.

0: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오혜진의 음성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 와, 6월 22일이
0: 다 됐어요. 6월
1: 다 됐습니다.
0: 어쩔 거요.
1: 아, 또 6.25가 또 있고.
0: 그렇습니다.
1: 예, 6월 22일이니까 네.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6월이 맞습니다. 지나가면 1년 절반이 지나간 네. 거잖아요.
0: 저희 7월 6일부터 또 대전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 그렇군요.
0: 또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정도 목사님의 긴 방학이 예. 또 얼마 안 남았어요.
1: 또 어린이처럼 네. 또 방학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쁘게
0: 좋으시죠?
1: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0: 예. 네,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싫다. 나는 청취자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 너무
0: 매일
1: 싫죠.
0: 오겠다.
1: 매일 예. 뵙고 싶은데.
0: 그렇다면.
1: 어쩔 수 없죠. 방송국 방침인 걸 어쩝니까?
0: 그렇다면.
1: 그렇다면 뭐죠?
0: 그렇다면 굳이. 아유. 예, 방을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서머 스페셜 되면 여러분 또 기다리시거든요. 그 목사님의 또 귀한 또 꽁트 이런 거 은혜스러운 말씀도 좋지만 정말 주옥 같은 사람들이
1: 그렇죠.
0: 많이 나가는 시간이니까.
1: 서머 스페셜 예. 때는 계속 찬양이 나오잖아요. 예. 언제 들어도 정말 기다리는 찬양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모르는 찬양들도 또 배우는
0: 맞아요,
1: 시간도 같고요.
0: 맞아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자기 서머 스페셜이 시작됐다는 건 또 각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 올 여름 사역을 한번 아 그냥 하나보다 아니 뭐 누군가 하겠지 뭐 교육부서에서 하겠지 뭐 선교팀에서 하겠지 나야 뭐 이러지 말고 한번 슥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도울 게 있는지 함께 할 게 있는지
1: 그리고 사실 예. 돕고 함께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데 일단은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0: 아 맞습니다.
1: 교회 광고하는 이유.

0: 거는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광고를 보통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됐든 청소년 캠프가 됐든 청년 캠프가 됐든 네. 이런 것들 몇 주 광고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청년들 캠프 갔는데
1: 나랑 무슨 상관이야?
0: 청년들 캠프 갔어?
1: 어.
0: 갔다 왔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
1: 그렇지.
0: 너무 많으세요.
1: 맞습니다. 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진짜 뭐 몸으로 직접 뛰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 기도로
0: 기도해
1: 함께 후원하시고 예.
0: 광고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예, 특히 여름 되면
1: 예,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답니다.
0: 아,
1: 교회들마다 또 밥해 주시는 권사님들 파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예 여러분들 이번엔 좀 작년과 좀 다른 여름 사역을 잘 맡으실 수 있기를.
0: 광고를 잘 듣고 계시다가
1: 그렇습니다.
0: 요거 필요하다 할 때
1: 예.
0: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노뱀과 불뱀 사건에서
1: 네.
0: 사람들 죽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광고를 안 들어서 쳐다보라고 광고했는데
1: 맞아.
0: 쳐다보면서 한다고 광고했는데 광고를 안 들어서
1: 비밀이 아니었잖아요.
0: 그럼요.
1: 아 그러네.
0: 예배 시간에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1: 아 정말 대단한 야 우리 목사님의 말씀 확실히 하십니다.
0: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어디서
1: 예,
0: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들은 얘기인데 아
1: 예,
0: 신박합니다.
1: 역시 우리 목사님의 통찰은 우리가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0: 예 유튜브에서는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네.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또한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1: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자, 오늘도 아주 오늘 특별히 월요일은 꼭 받으셔야죠. 우리 만나가 또 약속의 노트도 되잖아요. 그치?
0: 그렇습니다.
1: 선생님?
0: 월요일에 받으시는 만나로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읊조리며 읽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1: 네.
0: 만나 필요하신 분들은 만나라는 두 글자를 담아서 어플이나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3013번님.
0: 기도가 이벤트 되지 말고 일상 호흡이 되라고 하신 오늘의 이 목사님 설교 말씀 다시 새기면서 매일 주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
1: 그렇죠. 기도가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무슨 일 있을 때만 기도.
0: 이벤트라는 건 자주 안 하는 정기적으로
1: 그렇죠.
0: 하지 않고
1: 아, 그렇죠. 뭐 깜짝 이벤트처럼
0: 그렇죠.
1: 뭔가가 일이 이슈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0: 아하.
1: 뭐 애들 뭐 시험이 있다거나 뭐 남편 진급이 있다거나
0: 이 이벤트도 이제 자주 오는 이벤트여야 되는데
1: 네.
0: 무슨 뭐 연례 행사
1: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0: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1: 예, 일상의 호흡이 되라는 말씀
0: 아멘.
1: 아, 저도 참 오늘 도전 받습니다. 예, 8932번님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흐리고 바다에는 해무가 끼어 있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 아멘. 네.
0: 아, 해무.
1: 그렇죠.
0: 멋집니다. 바다
1: 예.
0: 안개가 끼어 있네요.
1: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주인공 이동선 목사님의 간증이 떠오르는 오프닝입니다. 주 안에서 저도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야 진짜 우리 어제 목사님 이 설교 말씀 끝에 이
0: 예.
1: 뒷찬양이 이 찬양이거든.
0: 아.
1: 아픔이
0: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모르셨죠? 지금 계속 아픔이 계속 아플 뻔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1: 아니 알았는데 목사님의 그 음정을 들으면서 이 곡은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네요. 예 그리고 우리 3914번님도요.
0: 오늘도 새날 좋은 아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눈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느껴보는 오늘 출근길에도 주님과 만나는 기쁨과 은혜 누리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 피디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 차 고치는 동안 극동방송을 못 들었는데 차를 찾아 출퇴근하며 다시 듣게 됐습니다.
0: 아.
1: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6683번님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0: 아, 차량 수리하셨나봐요.
1: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어플도 있는데 차에서만 듣지 마시고.
0: 근데 그래도
1: 예.
0: 아무래도 라디오를 켜게 되는 거는 운전할 때인 게
1: 네.
0: 운전할 때는 내가 귀 외에 다른 걸 쓸 수가 없잖아요. 쓰면 안 되잖아요 사실.
1: 네. 네.
0: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손은 계속 움직이고 싶고
1: 네.
0: 그런데 운전할 때 참 좋아요. 운전할 때는 역시 라디오죠.
1: 네, 맞습니다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집에서도 라디오를 좀 켜주세요.
0: 그렇죠.
1: 아 정말 집에서 라디오를 키면 혼자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오며 가면 얘네들이 또 애들이 되기 싫어요.

0: 신기한 게 분명히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소리는 듣고 있더라고요.
1: 아.
0: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켜놓거든요.
1: 오.
0: TV를 볼 때도.
1: 아, TV 보낼, TV 예, 볼 때도요?
0: TV 볼 때도 저희 낮게 조리를 줄여서 계속 켜놔요. 또 저는 아. 사실은 또 직업이기도 하고.
1: 예.
0: 항상 모니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이렇게 켜놓으면 아이들이 그거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우리가 아이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그냥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필요할 때 극동방송을 기억하고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그 찬양과 말씀을 기억한다니까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1: 예. 네,
0: 사실 요즘에는 교회를 가도 그 주일학교 예배 어린 예배 따로 드리잖아요. 진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맞아요.
0: 물론 이제 또 성숙하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같이 또 부족한 사람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앙을 함께 나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1: 예. 예.
0: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늘 듣는 말씀 찬양 요거를 기억하게 하는 게 극동성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라디오 2만 얼마밖에 안 하거든요 요새.
1: 아, 예. 좋은 방법이네요.
0: 예,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7시 17분 지나고 있어요.

0: 대장미션 전통 사극 시트콤 한습봉전 어머니 참시붓을 놓겠나이다.
1: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초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습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아들은 글로 세상을 배우고 어머니는 인내로 세상을 견디며 오늘도 두 모자의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0: 습봉아, 이 애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습봉아, 아니 대명천재 선비가 서책을 멀리하고 왜 그리 방구석에 한숨만 쉬어대면서 이 애미의 속을 태우는 것이더냐?
1: 어머니, 소자에게 더는 학문의 진도를 재촉하지 마옵소서. 지금 소자의 심중에는 나란 일보다 더 무겁고 험난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사옵니다.
0: 폭풍우라? 천하태평 습봉이에게 폭풍우라니? 혹시 벗에게 고기 반찬이라도 빼앗겼더냐?
1: 어머니, 의학의 성전인 황제 내경에 이르기를 새아내의 아이가 이팔의 나이 그 즈음이 되면 신기가 궐기하고 정기가 넘쳐나 육신과 정신의 미중의 대격변이 일어난다 하였사옵니다.
0: 뭔 소리냐?
1: 명문가에서는 이를 가리켜 사춘기, 즉 마음이 요동하며 방황하는 시기라 정의하였사옵니다. 소자가 올해 딱 그 시험한 이팔 청춘의 문턱에 도달하였사옵니다.
0: 이팔 청춘이라, 아이고 참으로 의학서적을 인용하며 깨병도 참 학술적으로 부리는구나 습봉아.
1: 어머니, 결코 깨병이 아니옵니다. 소자 요즘

0: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머니의 그 인자하신 음성이 귀에 닿을 때마다 뇌수가 격렬히 거부하며 자꾸만 삐딱하게 반항하고 싶은 반골의 기질이 샘솟아옵니다. 또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도포자락에 핏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고 온 세상의 고독을 홀로 짊어진 듯 눈물이 흐르니 이는 소자의 본심이 아니라 사춘기라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가 소자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1: 그러냐?
0: 그러니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서책을 덮고 소자의 자아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방황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선비의 정당한 권리이옵니다.
1: 아오라 자연의 섭리라 제 입으로 사춘기라 선언하며 반항을 가문의 법보로 포장하려 드는구나. 내 자식이 심신이 그리 요동친다 하니 이 애미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사춘기를 단번에 다스릴 명약을 처방해 주마.
0: 오 어머니 사춘기를 단번에 다스릴 용돈이라든지 혹은 기름진 고기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내려주시는 것이옵니까? 역시 어머니의 해안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1: 고기 반찬은 무슨? 무릇 사춘기의 방황이란 육신에 땀이 유실되고 정신이 한가하여 생기는 유약한 자들의 헛던 번뇌니라. 당장 마당으로 나가서 가문의 문풍을 세우기 위해 싸우는 장작을 패고 텃밭에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거라. 이빨 청춘의 넘치는 정기를 격렬한 노동으로 분출하고 나면 그 사춘기라는 그 미물은 땀방울과 함께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갈 터입니다.
0: 어머니 사춘기 유생에게 이리 과격한 신체적 압박을 가하시면 황제 내경의 인술에 어긋나는
1: 인술을 아는 아이가 이 애미 앞에서 그 눈을 똑바로 뜨고 뻗대느냐 장작을 패겠느냐 아니면 이 애미 회초리 아래 내 종아리 살을 패겠느냐 선택은 내 몫이니라.
0: 아니되옵니다 어머니. 소자 방금 사서삼경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도포의 핏에 대한 번뇌와 황제 내경의 대격변이 성현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단번에 진정됨을 느꼈사옵니다.
1: 그러냐?
0: 방황은 무슨 소자는 이 방구석에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글을 쓰겠사옵니다. 어머니 떡을 써시옵시서 습봉이 사춘기 완치되었습니다.
1: 완치되었느냐? 오늘 왜 그렇게 더듬느냐?
0: 오늘 방송이 참 어렵네요.
1: 자, 전통 사극세 특검 한숙봉전. 와, 우리 강부인이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숙봉이와 버금가는 예.
0: 아니, 숙봉이가 네. 정말 별의별 논리를 다 갖다 대도 네. 모든 걸 받아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완벽한 방어력.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통 사극세 특검 한숙봉전의 기상 미션.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 있죠. 이렇게 막 니기렁니기렁 하고 있다가 혹은 그냥 뭐 어디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누구의 한마디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순간
0: 마치 우리 강부인이 네. 나가서 장작 패라 이 말 한마디에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사서삼경을 읽겠습니다. 그렇죠, 이랬던 그렇죠. 것처럼
1: 네. 자 전신이 번쩍 들었던 적 혹시 있으시면 오늘 아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분,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299번님께서 숙봉이를 만나는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는데 아 저는 이렇게 요일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숙봉이만 만나면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뒷목을 잡는 특별히 그 사춘기의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각종 부인들
0: 예.
1: 예, 강부인, 이부인 예,
0: 우리
1: 서부인.
0: PD님이 또 예.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1: 예. 자 정신 번쩍 들었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병화 접속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상미션 정신 번쩍 들었던 이야기.
1: 예.
0: 제 아는 분은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왔답니다.
1: 뭐라고요?
0: 교회를 안 나온다고.
1: 아.
0: 분명히 교회 문 앞에까지 내려줬는데.
1: 교회 내려주고 왔는데.
0: 왔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1: 아~
0: 그다음부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1: 야~
0: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공부고 먹고 가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야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라고 번쩍 정신 들었다고
1: 아~
0: 그다음부터는 그 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다른데 별로 사실 덜 중요한 거에 그냥 막 정신 팔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 번쩍 들어서
1: 정신 번쩍
0: 예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함께 나누시자. 네.
1: 저는 오늘 아침에도 네.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0: 뭔데요?
1: 아침에
0: 겁나
1: 아, 또 월요일 새벽이 아마 네. 많은 목사님들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0: 그렇죠.
1: 월요일 새벽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0: 네.
1: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서
0: 그렇군요.
1: 앞에 찬양을 이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0: 네.
1: 찬송가 보통 네 4절까지 있잖아요.
0: 네.
1: 오늘 이제 아침에 4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르는데
0: 네.
1: 그냥 약간은 피곤한 상태에서 약간은 몽롱한 상태에서 찬송을 했는데 3절 만에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4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0: 건너뛰었어?
1: 한 절을 어디서 건너뛰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절을 건너뛴 거예요.
0: 그러니까
1: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0: 아.
1: 아, 설교할 때는
0: 네.
1: 쌩쌩한 편, 그 뭐랄까요 정신의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또 깨워주셨고요.
1: 그러게요.
0: 네, 감사한 일입니다. 예. 자,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상미션 정신이 번쩍 들었던 순간 어떤 순간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정신이 다들 돌지 않았어. 아직 번쩍 깨지 않으셨어요. 네. 5277번님.
2: 샬롬. 오늘도 숙봉이와 강부인의 말씨름 배틀에 웃음포 터지는 아침입니다. 선비가 도포에 핏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 사춘기가 맞아요.
0: 그렇지 그렇지.
2: 저희 네. 셋째 손자가 자꾸 자기 사춘기라고 지 엄마한테 들러붙으니까 지 엄마 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야 사춘기는 지가 사춘기를 모른다고 넌 아직 사춘기 멀었다고
0: 맞아,
2: 가서
0: 맞아,
2: 공부해
0: 맞아.
2: 엄마의 불호령에 네 꼬리 내리고 책상에 앉은 딱한 손자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사춘기 손자들 화이팅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니라.
0: 맞아요. 내가 사춘기라고 얘기한 애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아직 안
1: 돼요. 예. 진정한 사춘기는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0: 그렇죠.
1: 않아요.
0: 그렇죠. 자기 사춘기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1: 그냥 말도 안 해요.
0: 그렇지
1: 그냥.
0: 그렇지 난 사춘기니까 이런 애들은 아직 멀어.
1: 아, 그럼요.
0: 역시 어머니의 지혜는
1: 따운서
0: 한수 배우네요. 예. 3437번님.
2: 샬롬. 가습기를 풀파워로 하고 자다가 바이올린이 갑자기 생각나서 가습기를 빨리 코드를 뽑았어요.
0: 그렇다.
2: 빨리 생각 안 났으면 바이올린 망가질 뻔했어요.
0: 그러니까.
2: 와, 이 악기들은 습도가 굉장히
0: 그럼요,
2: 예민하잖아요.
0: 그럼요.
2: 건조하면 휘어질 수 있어요.
0: 사람이 건조한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저희 방송사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기계가. 방송 기계가 중요하거든요.
2: 방송 기계가 우선이지.
0: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그냥 시원하게 틀어놔야 네, 되거든요.
2: 온도와 습도는 기계에 맞춰서.
0: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정신이 번쩍 드셨답니다. 0360번.

0: 있는데요.
1: 습봉이의 입장이 지금 겪고 있는 저희 두 딸에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에고 에고 에고. 저의 한 마디에 열 마디가 튀어나오는 이 사춘기 시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 한 마디 하면 열 마디로 받아치는 아이들.
0: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1: 지나갑니까?
0: 지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춘기 때도 되게 조용히 지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1: 예.
0: 그 애들이 또 인생의 40대쯤에 또 한답니다. 한 번은 한답니다.
1: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0: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하는 게 낫죠.
1: 아,
0: 예, 더 커서 할 때는 또 어떻게 또 때리지도 못하고. 뭐 회차리도 못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때 그냥 적절할 때 하고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1: 맞아요. 저는 제가 늦게 했거든요.
0: 아 진짜?
1: 제가 정말 대학생 때까지도 부모님께 반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한다고
0: 네.
1: 하면서 반항을 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0: 네.
1: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것도 컸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사실은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0: 네.
1: 야 신학교는 대학원만 가도 된다는데 너는 왜 벌써부터 이러냐 하시는데 저는 막 용납 안 된다. 나는 무조건 네. 지금 갈 거다. 막 그러면서
0: 그러셨구나.
1: 반항했거든요.
0: 그 반항 덕분에 또 오늘의 또 이정도 목사님이 쓰신 거니까.
1: 근데 확실히 네. 언젠가 한 번은 반항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0: 사모님한테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 아, 큰일 나죠. 못합니다.
0: 뼈도 못 줄이죠.
1: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어미니까 참는 거지.
1: 그럼요.
0: 예, 남의 아들에겐 참을 수 없죠.
1: 예.
0: 예. 3778번님.
1: 대학을 졸업하고 참 오랜 시간 취업 준비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버텨준 딸아. 이제 서른이란 나이에 조금은 첫 취업이 늦은 듯도 싶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란다. 첫 취업으로 첫 출근하는 딸아 화이팅.
0: 오늘 가는구나.
1: 넌 할 수 있어.
0: 아멘.
1: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신단다.
0: 아멘.
1: 꼭 방송 시간에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 아, 우리 3778번님의 근데 지금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름이 달씨인지 모르겠는데
0: 아니요, 딸아지.
1: 딸아가 맞겠죠?
0: 그럼요.
1: 달아라고 써주셨는데
0: 또 이렇게 꼬집어 지난번처럼
1: 아니 혹시라도 응원하고 싶은데
0: 딸
1: 맞죠?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이름이 달 있잖아요. 이달.
0: 아니야 딸이야.
1: 한남대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달.
0: 아우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 갑자기 헷갈리죠 지금.
0: 야.
1: 딸인지 달인지 네. 모르겠지만
0: 예,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진짜 서른까지 참 오래 기다리셨고 힘드셨겠다. 그렇죠. 예. 저도 전 27이었고 저희 때 27 취업이면 되게 늦을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극동방송 꼭 들어오고 싶어서
1: 예전에는요 빨랐어요. 예. 결혼도 빠르고
0: 그러니까.
1: 모든 게 빨랐어요.
0: 예. 축복합니다. 예. 자, 8840번님.
1: 주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종 치료하러 광명병원 가는 이우영 만나주셔서 치유해주세요.
0: 아멘. 주님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0028번님.
1: 날은 흐리지만 마음은 너무나 화창한 아침입니다. 결혼 2년차 큰딸이 드디어 저를 할머니로
0: 아이고,
1: 만들어주었답니다.
0: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1: 이제 임신 네. 6주차지만 간절한 기도로 얻은 열매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세상 밖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그런데 할매 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0: 행복하죠, 행복하죠.
1: 아이,
0: 요즘
1: 감사하네요.
0: 할매 쉽게 잘 안 돼요.
1: 예.
0: 그렇죠. 예. 자, 2607번님 사연이요.
1: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제가 낮에는 직장에 밤에는 교회 사역으로 많이 분주했어요. 그날도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셀 인도자 모임까지 한다고 하니 저녁을 챙겨주지 못하고 집에 혼자 두고 온 아들이 생각이 나서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셀 인도자 모임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집중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 예. 너희 자녀 언제 네가 키웠니 하는 음성이 들리는
0: 맞아.
1: 거예요. 그 순간 맞아 이제까지 주님이 키우셨지 하는 깨달음이
0: 그러니까.
1: 왔습니다.
0: 아유 진짜 밥 한 끼 못 차려준 걸로 못 컸으면 얘네들 지금 다들 그쵸
1: 다 굶었어요.
0: 맞아요.
1: 다 챙겨 먹습니다. 그치. 알아서 중학교쯤 되면요 뭐
0: 우리가 언제 우리가 키웠어. 그쵸?
1: 그럼요.
0: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죠.
1: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0: 다시 한번 네, 집에 습봉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부인들께 예, 강부인, 이부인, 예, 김부인께, 예, 하나님이 키우셨죠, 지금까지.
1: 아멘.
0: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일독 캠페인 시즌5. 한 권, 한 단어. 오늘은 어디 갑니까, 목사님?
1: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0: 예레미야.
1: 와, 우리 많이 왔습니다.
0: 많이 왔네요, 진짜.
1: 예.
0: 어려운 거 웬만큼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거의

0: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선지서 부분들 읽기 네. 어려우신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지나면요 네. 한동안 이렇게 어려운 난관이 별로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드디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한 단어로 하면은 네. 아 많은 경우에 아마 떠올리시는 건 눈물 그렇죠. 혹은 슬픔 이런 네. 감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예레미야의 삶도 굉장히 슬펐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도 심판을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1: 맞아.
0: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정말 눈물의 편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해버리면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기 때문에
1: 그 진짜 눈물이죠.
0: 그렇죠.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로 그 슬픔의 정서가 가득하다면 예레미야서는 생각보다 슬픔의 정서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왜 슬픈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예레미야서에서 한 단어 또 한 가지 후보 슬픔과 눈물 말고 또 한 가지 후보를 든다면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옛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세우시는 와중에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성경 구조대할 때 예레미야의 W구조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는 가운데 새 언약을 두고 이제 말씀과 사건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 사건, 예언 사건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이 예언 부분에서 이제 새 언약의 선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새 언약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주제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본문이 길어요. 52장입니다. 네. 52장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는 새 언약은 그냥 한 부분에 나오는 거니까요. 맨 가운데에. 그래서 오늘의 한 단어. 예레미야서 전체의 한 단어.
1: 네.
0: 아, 제가 이거 찾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어떤 걸까요?
0: 왜냐하면 두 단어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걸 한 단어로 줄인 거죠. 예레미야서는요. 두 단어로 말하면 명확합니다.
1: 네. 네.
0: 해체와 재건입니다.
1: 그렇지. 해체와 재건.
0: 부서뜨리고 네.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한 단어로 해체와 재건 이럴 순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1: 뭔가요?
0: 쇄신. 쇄신이라고 할 때 쇠자가
1: 네.
0: 쓸어낼 쇠자고 신자가 새로울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1: 네.
0: 그냥 새로운 걸 세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있는 걸 적당히 고쳐 쓴다거나 우리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집이 적당하면.
1: 네.
0: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적당히 청소해서 쓸 수가 없고 재건축하려면
1: 네.
0: 완전히 너무 오래됐어요. 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먼저 무너뜨려야지.
0: 먼저 부시는 것부터 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부시고 다시 짓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이자
1: 네.
0: 흐름입니다.
1: 네.
0: 이게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부터 시작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에게 소명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로 하여금 그들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섯 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1: 네.
0: 앞에 네 개는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러면 맥락상 그냥 다 부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이어집니다. 넘어뜨리며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건 명백하게 재건축이죠.
1: 그렇죠.
0: 부시고 다시 짓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요. 무엇을 부수고 있는가. 이 부순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뭔가를 부서뜨리고 있구나. 예레미야가 뭔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예레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파괴와 두 개의 새로 세우는 건축의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신단 말이죠. 1장 10절에서. 그러면 물론 이것 때문에 꼭 네 개로 보라 이 말씀은 아니지만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다 부시는 게 아니라 다 때려 부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까지 때려 부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파괴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성전 중심의 거짓 신앙이에요.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그 가짜 신앙. 자, 주의하셔야 돼요. 성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성전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가짜 신앙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 이 건물은 성전이다. 성전

0: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학교라고 해볼게요. 학교. 학교는 건물이 학교입니까? 안에서 가르침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입니까?
1: 가르침이 일어나는 장소죠.
0: 천막만 쳐놨어도 가르침이 일어나고 오. 선생님과 학생이 있으면 학교예요.
1: 그쵸.
0: 그런데 학교 건물이 있는데 이 학교 건물에서 더 이상 선생님도 학생도 없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학교 건물이 폐교한 다음에 팔려서 캠핑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1: 아, 캠핑장이죠.
0: 자, 이거 학교입니까?
1: 캠핑장이죠.
0: 캠핑장이죠.
1: 그렇지.
0: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장 4절에서 성전 앞에 서서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을 교회 앞에 서서 하는 말인 거예요.
1: 네.
0: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 가짜 신앙이 무너져야 해요. 이게요. 어느 정도면 우리가 아까 건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면 리모델링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만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내가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안전해.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괜찮아. 여기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그냥 차라리 성전이 부서져 버리는 게 더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을 부서뜨리고 종교적 외형을 해체한다는 이 예배드리니까 괜찮다는 자기기만을 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전을 공격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일을 합리화시켜주는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거 세울 수가 없어요.
1: 네.
0: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는 것은요. 정치적 계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계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계산은 뭐냐면 외교적인 해법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 나라 안에서 왕들이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셈법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1: 네.
0: 그리고 외부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집트를 의지해서 지금 저렇게 막 우리를 공격해오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외교적인 셈법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계산들이 있어요. 이걸 부서뜨립니다. 이게 있으면 새로운 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나와요. 아나돗은 뭐냐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적이 되는 넷째 형이죠. 넷째 형 편에서입니다. 그랬다가 아비아달이 유폐된 곳이 아나돗이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은 이미 밀려나 버린 중앙에서 밀려나 버린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권력자들과 정치인들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선포합니다. 왜냐? 그들이 이 정치적인 계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 나라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요. 왕조에 대한 맹신을 무너뜨립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맹신. 이거는 사실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이 다윗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 세웁니다. 이 새로 세우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겠고요. 새로 세우는 핵심은 마음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새로 세우거나 성벽을 새로 세우거나 나라를 포로를 귀환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마음을 새로 세우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뒤에 가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길 원하시는가? 우리의 이 외형들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원하시는구나. 쇄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쇄신. 목사님께서 어렵게 찾아내신 한 단어였습니다. 자, 좋은 아침 함께 오신 지가 7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0: 이번 한 주간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1: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0: 아멘.
1: 아멘. 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이번 한 주간의 약속 노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 카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9330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예쁜 말씀 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이번 주는 저희가 탈모드 인생극장을 이번 주만 내일 한 주 당겨서 하루 당겨서 진행을 하고 수요일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프로젝트 저희 조화에서만 이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300용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1: 예. 감사합니다.
0: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폭풍 속에서 만나는 예수, 순종했는데 풍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보면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라는 자각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느낌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몰려올 때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굳이 변화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의 두뇌는 우리의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처럼 인식을 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인지 편향이라고 하죠.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순간 뇌는 본능적으로 경보를 바랍니다. 위험하다.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현상을 유지하고 싶고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을 큰 손실로 인지하죠. 사람에게는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길 가는데 우연히 10만 원을 얻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자, 그런데 내가 이 10만 원, 그거 얻은 거 말고 내가 10만 원을 갖고 누구 선물을 사주려고 내가 열심히 따로 떼더가지고 모아뒀다가 누구 선물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10만 원을 잃어버렸네요. 주머니에 놓고 갔는데 보니까 주머니가 찢어져 있고 빠진 거예요. 소매치기가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때 이 1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이 상실감. 자, 10만 원을 우연히 얻게 됐을 때의 기쁨과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손실, 이 회피 성향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안전지대를 본능처럼 붙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기도가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안전지대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 익숙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하실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일을 위해 부르실 때는 많은 경우가 이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 안전지대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 그냥 그 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익숙했던 것과 결별을 하고 너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도록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0: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너무나 익숙한 환경입니다. 이거를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불확실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숙했던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천재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결단을 하고 그동안 살았던 정들었던 고향, 늘 가깝게 지냈던 친척, 그리고 가족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전지대를 벗어나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10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고 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까? 인도하셔서 다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고 안전지대를 떠나고 결단했는데 아니 기근이라니요? 이런 원망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 기적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야말로 환호했죠.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환호했습니다. 자, 이 기쁨과 놀라움과 감탄과 경의에 취해 있을 때 오늘 말씀 14장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자, 곧바로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뭘 하자마자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럽니다. 재촉.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냥 가자, 좀 빨리 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강제했다, 강권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컴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컴펠. 강력하게 강요해서 거의 막 억지로 끌어가다시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을 이토록 빠르게 제자들을 그곳에서 강권하여 건너가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정치적인 왕이 되도록 억지로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좋아할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구나.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군중들의 말에 설득돼서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이 말 듣고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진짜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라는 선언이었죠. 예수님은 떡을 떼고 축사하고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성찬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왕이 된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된다. 빨리 가라.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도록 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1: 두려움 때문에

머무르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보이지 않는 안전지대, 교묘한 안전지대이죠. 그 뭐냐면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성공과 인기가 만들어내는 안전지대입니다. 이거 취해서 잘 이렇게 여기에 계속 있고 싶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엄청난 성공과 인기 후에 그곳에 있으려다가 꽈당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죠. 사실 더 위험한 안전지대는 뭐냐? 이 성공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는 벗어나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벗어나야 할 안전지대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거기에 취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훨씬 더 위험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주님께서 우리 애를 재촉하셔서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분별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게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하고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그리고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지만 예수님은 이제 건너가기 전에 뭐 하셨느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랄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 분별, 용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스승도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중요한 결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열심히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강권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던 제자들은 예기치 못한 큰 고난에 직면합니다. 바로 24절 말씀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뭐 십리, 오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십리하면 몇 킬로입니까? 4킬로. 그러면 일리는 몇 미터입니까? 400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스타디온인데 이 스타디온은 185미터, 그러니까 한 200미터 좀 못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 수리라고 할 때 수라는 건 many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many, 많은, 여러 스타디온 떠났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노를 저 얼마쯤 갑니까? 10여리. 그럼 한 10리니까 4킬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요 거리를 3, 4마일쯤 가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에서 5.5킬로까지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상당히 멀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 동편 쪽에서 지금 이 벳세다 서편, 북서편 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배가 이제 동편 쪽에서 출발한 겁니다. 출발했는데 한 4km, 5km 정도. 그러니까 호수 한가운데 갔습니다. 호수 한가운데는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최고 깊은 데는 한 40m 정도 가야 됩니다. 42m.
아주 깊은

호수죠. 자, 여기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바람이 거슬립니다. 거친 바람이 막 불면서 물결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이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의 이제 NRSV에 보면 뭐라고 돼? Battered by the wav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Battered. Batter는 배트죠. 배트. 약 배트. Battered 그러면 방망이질 당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흠씬 두들겨 맞다 이런 뜻입니다. 파도로 인해서 흠씬 두들겨 맞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요. 이 뱃머리를 탁 치면 배가 휘청하겠죠. 그럼 균형 잡아야 됩니다. 야, 저쪽으로 딱 모이고 또 저쪽에서 팍 치면 또 저쪽으로 또 노를 젖잖아요. 노져서 가는데 이 바람과 거슬려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노 젖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니, 호수에 가가지고 고요한 호수에 가서 오리 구르는 것도 힘든데요. 그 만만하게 보고 몇백 미터 갔다가 막 헉헉거리죠. 근데 이 엄청난 파도에 보트를 적어, 노를 저어서 간다? 쉽지 않습니다. 좌우로 휘청거리고요. 그리고 물결이 심하게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거 계속 뒀다가는 배가 점점점 가라앉고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물도 퍼내야 됩니다. 오병이어 때 먹었던 떡 물고기 금방 다 소화됩니다. 한 시간 지나면 배 팍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이 평소에 아주 고요한 편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실제로 가면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가면 주변이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 400m에서 500m 되는 이 높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둘레가 한 55km 정도 되는데 쫙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가로의 이 직경, 너비는 13km, 남북으로 길이는 최대 21km가 되죠. 산 중에서 요단 동편, 예수님이 출발하신 쪽에서의 요단 동편에서 가장 높은 산은 610m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산. 거기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바람이 내려오면 밤에 이 산바람은 차갑습니다. 근데 호수는 하루 종일 낮에 햇볕을 받아가지고 따뜻하죠. 찬 바람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거기에 이제 이 기상 이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때로는 이게 막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이 우기 같은 데는 기상이 불안정하면요. 여기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서 주변을 삼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도 이 우기가 되면 이 바깥쪽 놀이터나 주차장 같은데 파도가 팍 높은 게 와가지고 쓸어가면 차들이 휘청거리면서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이 파도가 치게 되죠. 자, 이런 파도가 칠 때 갈릴리 어부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많이 어부들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면서 가려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가운데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라 그러셔서? 벌써 배고파졌는데 떡이라도 좀 챙겨올 걸. 예수님 빨리 가라 그러셔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웬 풍랑이냐라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되게 진지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평안을 주셔야죠. 순종했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결단했는데 바람과 물결 방망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순종했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잘못 인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 원인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골탕 먹으라고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도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하는 건 뭐냐? 이런 엄청난 풍랑의 때에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의 길을 지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하며 갔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0: 모세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양떼를 40년 동안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그러죠. 이집트 왕자로 있던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피신해서 40년 동안 있는데 어떻게 다시 갑니까? 아유 하나님 못 갑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못 갑니다. 가라. 다섯 번이나 가요. 끝까지 못 간다고 말 못 한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그래서 결국 갔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비웃습니다. 야, 이제 무슨 소리냐. 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 백성들 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줄 알아. 그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를 향하죠. 왜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냐. 모세 나가라. 자,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렇게 그냥 망설이다가 가라고 했으면 좀 잘 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자,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낙담하는데 하나님 다시 용기를 주셔서 순종해서 그 자리로 갔더니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튀어오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가라 그럽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나왔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냐? 홍해로 갑니다. 바다인데 물론 바다 보는 거 좋지요. 문제는 뒤에서 죽이려는 사람이 쫓아올 때 그 바다는 불안한 바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어쩌자고 우리 광야 이 바다를 앞에 두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자,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너의 손을 뻗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좀 같이 있었으면 잠잠하라 한마디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 안 계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니 왜 이곳으로 예수님도 안 계시고 무책임하게 보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파도가 나고 배가 흔들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물부터 퍼내야 되겠죠. 물부터 퍼내고 그 다음에 저으면서 낑낑대면서 버텨야 되고 배가 고파도 일단 버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이 와중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아니 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거야. 하필이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래.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설마 빠져 죽게 하시리나. 버티다 보면 주의 은혜가 올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버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끝까지 약속의 땅에 버텼더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렇게 버텼더니 애굽 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때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운 예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부재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겪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때 원망했으면 안 됐고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을 맛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한밤중 새벽에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의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전지대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럼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며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종했을지라도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 파도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원망과 투덜거림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밤 사경에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조용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 앞에 맡기며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조용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오라 하실 때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주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나 거슬리는 파도 가운데 고생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밤사경에 폭풍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 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0: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신음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새벽 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 방송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2: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가족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황정혜 권사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황정혜 성도입니다. 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보건정책, 보건행정학에서요. 보건행정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2: 황 권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가 대학교 때부터예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없다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세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비용 효과적이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어차피 사는 거 있다면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제 발로 말씀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변화되는 그 각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얼기설기 꽉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정신을 못 차리게 따라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처음 만났던 선배 언니와의 교제, 그 다음에 그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변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존재에 대한 본질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때는 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변화된.

0: 시점에서.
1: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찰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0: 우리 저기 학생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동시에. 그런데 중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있어요. 믿기 전에.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학부 때 우리 동기들 보면 어머 너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1: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들려주시며 만나주셨고 북녘의 동포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된 그 즈음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학교를 옮겼어요. 제가 연구나 뭐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쉬었는데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막 경쟁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 그 3차까지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명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는데 지금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줄 아무 저기가 없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너무 그게 전국을 찌르 거예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1: 황 권사님은 이후 본인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모르드게 앞에서 이제 에스더가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저는 어느 자리에서도 이 자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전파 선교사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쓰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가 사실 뭐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줄기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라도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복음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전파 선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아, 여보, 대학교 때 만나서 이제 대학교 때 만난 그만큼 사는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나의 완전히 밑장 빠진 모습까지 다 본 그런 자기가 나를 여전히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생각 품어줘서 고마워. 남은 생에 서로 더 건강하게 부모님의 삶도 챙기고 우리의 삶도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자. 화이팅!
1: 너무나도 고맙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파이팅을 외친 황 권사님.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0: 90일간의 새벽 예배에 임하면서 저는 그냥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매일 들었던 것이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면 심판대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상황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푹 잠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잠겨 세상을 이기고 계신 황정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나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